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길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를 가까이 한 지금도 서울 시내는 대부분의 구간 수월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는 몇 군데 정체 구간이 생겼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금소까지와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정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상남 5터널까지와 내촌 부근, 다시 설악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내터널 부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원주간고속도로 경기 광주 쪽으로는 서원주 부근에서 각각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배달 주문서에 적힌 한 줄의 요청사항이 SNS에서 화제라고 해요. 주문자가 이렇게 적었다는데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장님, 마늘을 조금 많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려 노력 중입니다. 한껏 정중하면서도 재치가 느껴지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려 한다. 저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주문서를 받으면 음식을 준비하시던 사장님 피식, 아니 피식이 아니라 아마 유쾌하게 웃으셨을 것 같고요. 있는 마늘 다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작은 부탁 하나 해도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기분 상할 때가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해주겠지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다정함이 담긴 말을 그만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조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8월 17일 월요일 첫 곡 김동률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은 화났던 마음들이 많이 누그러지죠. 그리고 배려하게 되고. 자,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 어떤 메뉴로 아점을 먹을까? 배달앱 키웃거리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드시고 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배달 주문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곳이 있죠. 그 바로 요청사항. 아, 이 부분 그냥 지나가긴 아쉽고 뭘 적잖이 마땅히 줄 것도 없고 잘 부탁합니다. 전 가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간혹 이곳에 요청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례한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주문을 받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요. 오늘은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 필요합니다. 샵 0951 유료 문자죠. 또는요. 무료 TBS 앱도 있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무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오냐고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대통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깊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대충 팔고 불크네 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8: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부부간선도로는 구리방면 차가 늘면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고속도로는 서울방면 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사고가 있었던 신탄진 일대와 청주에서 옥산까지 다시 천안에서 북천안까지 정체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와 둔내에서 원주까지 경기권에서는 여주휴게소에서 이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린 2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와 내촌 부근, 또 동궁천 일대와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 이후로는 설악에서 화도까지 무려 20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수월하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서천분기점 일대와 서해대교,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2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내일 출근해야 하시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까요? 나태해지고 게으름 피우다가 3일 출근하려면 어렵죠? 걱정 마십시오. 내일도 이 시간 전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영광 1터널 안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이후로 김제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일대로 2km 구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평창부터 11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횡성휴게소에서 원주까지, 여주휴게소에서 이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린 3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와 동흥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로도 강촌에서 가평휴게소까지, 설악에서 화도까지 막힙니다. 잠시 후 12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0: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수월하지만 고속도로는 특히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가 많습니다.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아산 현충사 나들목 진입로에서는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 처리 중이라 진입로가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 중이고,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강진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13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춘천 분기점 일대와 강촌 부근, 설악에서 화도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면온에서 둔내 터널, 횡성 휴게소에서 새말까지 정체고, 경기권에서는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와 양지 터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원찬입니다. 어느 때건 어떤 자산이건 가격이 막 치솟았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때가 있죠. 어떨 땐 부동산, 어떨 땐 주식, 또 어떨 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거나 뭐 몇 배가 급등했더라 이런 소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급등 중인 자산 가격까지 날마다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상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는 이른바 포모 현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내 통장은 늘 텅텅 비어있는 텅장이고 당장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할 지경인데 그런 소식 들릴 때마다 마음이 절로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뚜벅뚜벅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나만의 실력을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늘 끝까지 자라나는 나무는 없는 법이니까. 자, 오늘도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 단단하게 키워보는 얘기 가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레빗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봐야죠.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과 조민정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활기차게 또 이중창을 해주시니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네요. 고맙습니다. 앞서 그 여는 말에서 요즘 이거 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죠. 포모 현상이라고.
1: 네.
0: 이게 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모든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지 않나? 이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 두 분도 뭐 이런 데 전문가시니까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다 싶기도 하지만 또 이게 개인의 일은 속사정이야 뭐 예, 다 다른 거니까 혹시 그런 거 겪으신 적이 있으실지
2: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는 이제 이쪽 계통 일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러지 않겠지라고 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0: 아 그래요?
2: 저는 특히 이제 귀가 얇아서 많이 휘둘리는 편입니다.
0: 이야 의외다.
2: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예. 이제 뭐 비트코인 그때 열풍이 불 때도. 예, 예. 최고점에.
0: 아.
2: 별명이 이제 고점 판독기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면 고점입니다.
0: 어머나. 예, 예.
2: 그때도 이제 많은 거를 잃고 예.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휘둘리지는 않고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그렇죠. 게 최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문가답게 이제 교훈과 반성과 회복이 굉장히 빠르신 걸로 이렇게 정리하죠. 순간 깜짝 놀랐네요. 예. 뒷말 없음, 이어가는 말 없음 이렇게 될 뻔했는데 예. 우리 저기 최정현 팀장님은 그러셨고 조미정 팀장님은
1: 저는 예.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저는 이제 예. 뭐 이런 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 것에 있어서 제 속도를 지키는 거랑은 좀 다르게 그냥 고집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고집스러운 게 있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근데 이제 이 고집을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세우는 데까지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 그렇게 정하고 나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0: 나만의 고집, 나만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금융 재무 전문가 분들이 갖고 계신 나만의 원칙은 많은 경험과 예, 많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냥 섣불리 남의 말만 듣고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야겠어. 네, 이렇게 정하는 게 나만의 원칙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보모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얘기 아니야? 이러고 찔리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만의 든든한 원칙을 이분들의 도움으로 한번 세워보시죠.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함께 원칙을 정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특별히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바로 넘어가 보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 지역은 충북 청주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얘기 함께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시기에 찾아오는 갱신형 보험료 폭탄 피하기입니다. 50-60대 이후에 몰아치는 갱신형 보험의 함정을 피하고 줄어든 보험료로 든든한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점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오늘 특별히 은퇴 시기에 찾아오는 갱신형 보험료 폭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52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직 시집 안 간 여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느라 몸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러다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제 보험은 물론이고 아버지, 여동생 보험까지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두 사람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뭐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주말을 맞아서 제가 오랜만에 요리 실력도 좀 발휘해봤어요.
1: 우와, 우리 오빠 고등어조림 솜씨가 미쳤다 미쳤어. 완전 밥도둑이 따로 없네. 아빠 왜 안 드세요? 식어요.
2: 이렇게 요리할 정성으로 니들 짝이나 좀 찾아봐라. 다 큰 자식들이랑 셋이 밥 먹고 있으니까 밥알이 목에 걸린다.
1: 아빠 또 그 말씀이세요? 인연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혹시?
2: 혹시 뭐?
1: 혹시 아빠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2: 으이구, 언젤 쳐둘래. 내년까지 짝 못 찾으면 다 쫓아낼 줄 알아. 농담 아니야.
0: 이렇게 아버지는 매일 한숨을 쉬시지만 뭐 저희 남매는 나름대로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가입했던 보험이 어느 순간 세 사람 합쳐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보험이 많으면 그저 든든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내는 보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줄여야 될 보험은 없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하고 아버지 또 여동생의 보험 지금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건지 우리 전문가님들의 솔직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 119 충북 청주에 사시는 52세 남성분이시네요. 아유, 참.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저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마음으로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가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신 느낌이에요. 근데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 정도 내시다고 훌쩍 넘어간다 그러셨고 세 분의 보험 내역 쭉 살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1: 일단 사연을 접수한 뒤에 세 가족의 보험을 모두 분석을 해봤더니 예. 사연자분은 이혼 후에 혼자가 되셨고 그렇죠. 미혼인 여동생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까지 사실 뭐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 보험만 점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앞으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과 그리고 본인의 은퇴까지 함께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상담은 보험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와 노후까지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2: 네, 가족의 보장을 조회해보니 가입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보험료가 약 84만 원이었고요. 네. 여기에 사연자분과 여동생분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약 99만 원. 운전자 보험과 주택화재보험까지 합치면 세 가족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무려 149만 원 정도 됐습니다.
0: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 하셨는데 거의 150만 원 돈이네요. 종신보험 보험료가 59만 원. 상당히 큰 비중이 아닌가. 이거 뭐 이런 상황이셨습니까?
1: 네, 두 분은 이 보험을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기 위한 상품으로 이해를 하고 가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0: 아, 그럼요.
1: 네, 보험 설계사에게 은행 적금보다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다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사연자분은 퇴직 후에 생활비나 여동생분은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 남기기 위한 그런 보장인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가입을 하셨다. 가끔 우리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저축으로 오인한 종신보험. 이번 사연이 딱 그 경우 같네요.
2: 맞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예. 물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쌓이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15년 뒤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예. 하지만 목돈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평생 노후 생활비가 준비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0: 아, 그래요? 목돈 만들어서 퇴직 후에 조금씩 꺼냈을 수 있는 구조도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노후 준비가 아닌가요?
1: 물론 목돈도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뭐 의료비라든지 뭐 예. 주택 수리비라든지 자녀의 결혼 생활비 뭐 이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예.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사용하는 노후 생활비는 목돈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 현금 1억 원을 마련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돈을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0: 갑자기 산수를
1: 네.
0: 매달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이고 한 뭐 4년? 4년 좀 넘게 쓰는 건가요?
2: 맞습니다. 네. 약 4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이 되는데요. 65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은퇴 기간이 25년인데요.
0: 그렇죠.
2: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비를 제외하더라도 단순히 월 200만 원씩만 사용해도 총 6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이게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군요. 사연 주신 분과 또 여동생분 노후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실제로는 평생 이어지는 생활비 구조는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네요.
1: 그렇죠. 두 분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이미 4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노후 목적에 맞는 연금자산으로 준비했더라면 좋았겠지만 현재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은 별도의 연금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는 보험 리모델링으로 줄어든 금액의 일부를 연금과 노후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0: 예. 아, 이게 보험하고 연금은 분명히 목적이 다른 거니까 꼭 구분해서 준비하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제일 중요한 보험 점검 원칙이 그런 게 되겠네요?
2: 맞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원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퇴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관리하라입니다.
0: 예.
2: 제 친구들도 비슷한데요.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현재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지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을까? 사연자분도 현재는 매달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시설 관리 업무 특성상 몸이 아프면 일을 계속하기 어렵잖아요.
0: 예.
2: 지금 내는 보험료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60대와 70대가 됐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처음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큰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 모든 보장을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사연자님의 가족 보험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주요 보장을 가능한 한 비갱신형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0: 네. 자, 오늘 사연자 본인의 그 보장, 보험 보장 내용과 또 여동생분, 또 아버님 보험도 함께 가입을 해 두신 상태니까 한 분 한 분 좀 따로 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사연자분은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제외해도 건강보험만 5건, 그리고 보험료는 월 43만 원 정도 했습니다.
0: 예.
2: 너무 보험료가 비싸길래 처음엔 1세대 실손보험인가 했는데 3년 전에 점검을 받으면서 이미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0: 예.
2: 문제는 실손이 아니라 이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계속 추가로 가입하면서 보장은 겹치고 보험료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0: 보장이 겹치는데도 계속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신 경우였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들을 추가 가입하셨을까요?
1: 암이나 뇌나 심장의 진단비는 물론이고 질병 수술비, 간병인 사용 일당, 치매 간병 보험까지 대부분의 위험을 한꺼번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0: 그렇군요. 예, 저희 뭐 저 보험 리모델링 해드릴 때 결과물로 많이 알려드리는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 뭐 수술비, 또 간병비까지 있으면 보장은 일단 든든하게 다 하셨네요.
1: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가입 시기와 갱신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간병인 보험은 10년 갱신형이라 사연자분이 60세가 될 무렵이면 갱신이 될 예정이고요.
0: 아하.
1: 암 진단비는 1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65세가 되면은 아이고. 갱신이 되는 거였어요. 아하. 질병 수술비 보험도 63세가 되면은 갱신이 또 될 예정이고요.
0: 그렇구나. 이게 이제 끝까지 쫙 가면 평생 가면 아이 든든해 이러실 수 있는데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이 나이쯤 되면 은퇴와 가까워지는 때가 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동시에 예, 오를 수 있는 구조군요.
2: 맞습니다. 특히 간병인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입원과 간병인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을 할 때 보험료 상승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43만 원 중에 약 14만 원 정도가 갱신형 보험이었고 예. 일부는 이제 비갱신형이었는데요. 다만 종합건강보험은 앞으로 21년, 치매간병보험은 앞으로 17년 정도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료를 계속 내는 중간에 갱신형 보험료까지 오르면 사연자분의 건강보험료로만 뭐 월 55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0: 지금 본인의 보험료는 한 43만 원 정도 예, 건강보험 내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갱신형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월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 이때 되면 부담이 또 상당히 크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보장 금액은 어떻습니까?
1: 갱신형 보험을 제외하고 보면은요, 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따라서 합산해서 약 3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뇌혈관인과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2천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기본적인 진단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요. 다만

0: 암 치료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는 반복 치료비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 예.
2: 암 보험을 점검할 때는 진단 당시 한 번 지급되는 진단비와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2: 사연자분은 진단비는 비교적 충분했지만 장기간 치료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반복적인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면 문제점이 이렇게 확 명확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자, 결국 어떤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0: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혼자서 노후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혼하셨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를 많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1: 네.
0: 실손보험, 그리고 암이나 뇌나 심장진단비, 수술비, 간병인 보험까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은 유지를 했고요.
1: 네.
0: 불필요한 중복과 갱신 위험은 좀 줄이고요. 같은 보험료 안에서 가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 예.
0: 최종적으로 사연자분의 건강보험료는 월 4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 오, 그러면 오늘 계속 산수를 하게 되네. 예. 보장 효율은 높였는데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 줄었군요.
2: 네, 우선 월 3만 원 정도의 4세대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1: 예.
2: 65세에 갱신되는 암 진단비 1억 원은 모두 없애지 않고 보장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65세까지만 전략적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반면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간병인 보험과 질병 수술비 보험은 장기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좀 해드렸습니다.
1: 예. 그리고 나머지는요?
0: 네, 암 진단비는 3천만 원과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은 비갱신형으로 유지를 했고요.
1: 예.
0: 암 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비 만기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1: 예.
0: 비갱신형이지만 보험료가 월 10만 원이 넘었던 치매 간병 보험은 뭐 효율이 높은 구조로 좀 조정을 변경을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1: 예.
0: 낮추고.
1: 네. 보험료를 그렇게 줄이면서도 사연자가 걱정하셨던 주요 질병 위험, 간병 위험 이런 건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식구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어떤 분부터, 여동생분 보험부터 한번
2: 네.
1: 점검해 주실까요?
2: 여동생분은 월 3만 원 정도의 4세대 실손보험과 암이나 뇌심장 진단비 보험을 갖고 있었는데요.
1: 네.
2: 실손보험을 제외한 주요 보장이 모두 갱신형이었습니다.
1: 아, 이분도.
2: 전체 네. 건강보험료는 약 17만 원 정도였고
1: 예.
2: 최근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이 없어서 건강 조건이 꽤 좋은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장을 정리하고 20년 납에 90세 만기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1: 예.
2: 변경 후 보험료는 약 16만 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위험을 줄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1: 네네. 여동생의 보험 내용은 확 바꿔주셨군요. 예, 싹 바꿔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님 보험인데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 상태도 좀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0: 네, 아버님은 워낙 고령이시고요. 오래된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신 상황이어서요. 사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꽤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손보험도 없는 상태라서 사연자분이 엄청 불안해하셨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1: 그러셨구나.
0: 상황이었습니다.
1: 네.
0: 다만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고 갱신형 위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 중복된 입원비나 수술비가 있었고요. 정작 활용도가 높다 하는 보장은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1: 예.
2: 네, 연령이 높거나 병력이 있는 분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님 보험은 유지해야 할 기존 보장은 그대로 두고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은 일부 특약만 정리를 했습니다.
1: 예.
2: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비갱신형 보장은 건강 조건을 제대로 확인한 뒤에 최소한으로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족 식구 세 분의 보험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결과가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네,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세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기존에는 84만 원이었는데요. 70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1: 예.
2: 매달 약 14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1: 그러네요.
2: 실손보험만 그 갱신이 불가피한 그 보험은 남아있지만 그 외의 주요 보장은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1: 예.
0: 네,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던 종신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데요.
1: 네.
0: 해약환급금과 앞으로 낼 보험료 그리고 가입 목적을 각각 비교했습니다.

0: 발표한 뒤에 일부는 유지를 하고요. 일부는 감액 또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줄어든 금액은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노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예. 예. 사연자분과 여동생의 연금 준비에 좀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1: 아이, 좋다. 예. 그 단순히 보험료가 얼마 줄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역 그리고 지금 이 사연자분이 특히 걱정하시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노후 준비 방향도 함께 바로 잡아주신 그런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여러모로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2: 맞습니다. 40대와 50대의 보험점검은 현재의 보험료만 보지 말고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가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
1: 예.
2: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언제 보험료가 오르는지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함께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돈 마련과 평생 생활비 준비는 다르기 때문에 보험과 연금의 목적을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특히 은퇴 앞두고 계신 분들,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도 내 보험 중에 갱신형 상품은 몇 개인가? 언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도 좋겠죠? 예. 혼자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우린 소비자 민원실 하나하나 또 여러분의 사연 해결해 드려야죠. 올랄라 세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처링 아이유 애타는 마음.

0: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함께 만나보죠. 2102번님, 지난주에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찾으셨대요. 예전처럼 바로 도수치료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는 일반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예전과 달리 4만 원대로 정해졌다는 설명과 함께 도수치료 제도가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또 실손보험 보장 범위까지 같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수치료는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바뀝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뀐 실손 보장에 대한 질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정현 팀장님하고 오늘 조민정 팀장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였습니다.
0: 예, 예.
1: 병원에서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한 번에 7만 원 받는 것도 있고 10만 원이나 20만 원 넘게 받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가격과 치료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0: 예전엔 그래서 좀 비싸게 받더라도 병원에서 이거 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면 거기서 다 받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2: 맞아요.
0: 해가지고 뭐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바로 도수치료 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7월부터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왔다. 관리급여가 적용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비급여 치료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관리급여는 또 어떤 건가요?
2: 말 그대로 급여기는 급여인데 관리하는 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치료 자체는 건강보험 항목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런 치료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비급여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예, 예. 관리급여일 때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해주니까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 네. 95%는 환자가 직접 내고요. 네, 공단에서는 5%만 부담을 합니다.
0: 예, 예.
2: 하지만 5% 이 부담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정해진 건가요?
1: 네, 가격은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1회에 43,85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환자 본인 부담률이 95%이기 때문에 실제 도수치료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41,700원 정도입니다.
0: 예.
1: 다만 진찰료나 뭐 다른 검사나 치료비가 함께 발생하면 병원에서 결제하는 전체의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겠군요. 그래서 아까 2102번님이 비용도 예전과 달리 4만 원대로 정해졌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거고 예전에는 뭐 많게는 도수치료 받으면 10만 원도 넘은 곳도 있는데 이제 본인 부담률이 95% 딱 정해지긴 했지만 도수치료 자체의 비용은 낮아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과거의 도수치료 비용은 평균적으로 11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기준 가격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는 없어진 거죠.
0: 그렇군요. 관리급여 체계에 들어간답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딱 관리하는 항목이 됐군요. 문득 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손영현 팀장님이 지금 실로폰 채를 딱 자꾸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1: 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받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야, 첫 시간과는 달리 살짝 헛갈리게.
1: 좀 어렵죠?
0: 힌트 눈빛도 잘 안 주시고, 무뚝뚝하게 지금 문제만 읽으셨어요. 반드시가 들어가면 이건 아닌 건데. 또 도수치료 받으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헛갈립니다. 근데 일단은 반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닌 방법도 있겠지. 예. X. 아 X가 아니에요? 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0: 그렇구나.
1: 그 관리 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네.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게 됐고요. 예, 예. 근골격계 질환 등 치료 필요성이 확인돼야 하고 전문의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 거군요. 예. 아유 저 너무 문제를 이렇게 힌트만 얻어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아이 정석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 급여 항목이 아니. 급여가 아니고 관리 그냥 급여가 아니고 관리 급여 항목이 되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도수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아, 예전에는 허리 조금 삐끗하고 막 손목 좀 꺾였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해서 가면 저 도수치료 받고 싶어요. 먼저 원하기도 했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2: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치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물리치료 있잖아요. 그럼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무조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먼저 받으셔야 되고 예. 최소 2주 이상 이 물리치료를 4회 이상 받으셔야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이게 단순히 비용 낮아졌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행해지도록 도수치료가 행해지도록 그렇게 개선이 된 거네요. 2102번님 네, 아마 지금 쭉 내용 나온 내용 때문에 바로 도수치료 받고 싶었는데 못 받으셨던 거군요.
1: 맞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이 도수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먼저 가격이 낮은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효과가 부족할 때 이 도수치료를 사용하도록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0: 예. 도수치료 받는 횟수 제한 있습니까?
2: 네, 있습니다. 관리급여이기 때문에 도수치료는 신체 부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에 두 번밖에 못 받고요. 네. 그리고 1년에는 최대 15회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과 허리를 각각 15회, 15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의 합산이 15회라는 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몸에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는 그 부위 상관없이 한 주에 두 번 이내에 1년으로 치면 15번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기준이 생겼네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실손보험 보장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급여가 이제 적용된 도수치료 비용 실손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의학적으로 필요한 도수치료로 인정이 돼서 관리급여가 적용됐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0: 예.
1: 과거에는 비급여 도수치료 항목으로 청구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아이 최 팀장님 요거 문제 주셨으면 제가 바로 맞췄을 것 같은데. 아이, 그래요.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80%까지 보장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도수치료 비용도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지는 헷갈려 하신 것 같아요.
1: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수치료는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의 경우 보장 대상 의료비에서 자기부담률과 통원 공제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요.
0: 예.
1: 의료기관의 종류와 당일 발생한 진찰료, 뭐 검사비, 다른 치료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음흠.
1: 따라서 도수치료비가 4만 원이니까 무조건 그중에 뭐 80%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 예.
2: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보험의 그 자기부담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0: 네.
2: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가입 시기나 약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0: 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세 분의 역서를 제출하셔야지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102번님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제도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아진 건가요?
2: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 원대로 통일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1: 예.
2: 실손보험이 없어서 과거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던 환자에게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1: 네네.
2: 둘째는 꼭 필요한 환자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고요. 기본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부담이 낮은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도수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세 번째는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1: 예.
0: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치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의료기관은 치료 전후의 효과와 그런 관절 운동 범위 등을 기록해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횟수까지 시스템으로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10번 받았는데 딴 데 가서 10번 안 된다는 거.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적으로 도수치료만 받는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예. 102번님 덕분에 달라진 도수치료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요모조모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용은 한 번에 43,850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졌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의사의 판단과 그에 따른 처방이 있어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치료 횟수도 정해져서 아까 한 주에 두 번 그러셨죠? 연간 총 15회 원칙이라고 하셨고요. 특별한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추가 메모를 해주셨네요. 도수치료 늘 받던 분들, 자주 받던 분들이라면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가 보장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도수치료 받으러 가시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소비자 민원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50번 이름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상담 두 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립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 준비가 돼 있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머니투표시 소비자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무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다음 민원은 5729번님 사연입니다. 해외여행 준비하시면서 여행자 보험 알아보고 계신데요. 지난해 휴가에는 비행기가 4시간 정도 연착이 된 일도 있었는데 당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항공기 지연 보상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비행기가 꽤 오래 지연됐는데도 왜 보상이 안 된 건지, 항공기 지연 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셨대요. 보통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비행기 지연 같은 건 다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연착됐다고 다 보상되는 건 아닌가 봐요?
1: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4시간이나 늦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가입한 항공기 지연 보장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이었다면 연착된 시간만으로는 그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0: 그게 무슨 말이죠?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연착 때문에 실제로 돈을 얼마나 더 썼다 이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그 보험의 항공기 지연 보장 중에는 예. 비행기가 일정 시간 이상 늦어졌을 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상하는 형태인데요. 흔히 그 실손형 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행기가 늦어지는 동안 공항에서 식사를 했거나 상황에 따라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면 그 용수증을 제출하고 약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0: 그 여행자 보험을 나는 가입했으니까 이런 건 다 보상해 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항목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가입 전에 다 살펴보실 수는 없고 미래 일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내가 이제 청구하기 전에 이런 게 어디에 해당되나는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729번이 오늘 사연인데 비행기가 4시간이나 늦었어도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쓴 비용이 없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되셨던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항공기 지연 자체가 보상 사유가 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었다면은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식사비로 3만 원을 지출했다면은 약관이 한도 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제 손해액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2: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 외에 예. 항공기 지연 시간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정액형 보상 형태도 있습니다.
0: 예.
2: 흔히 뭐 지수형 또는 정액형 뭐 항공기 지연 보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0: 예.
2: 가입할 때 정한 시간 몇 시간 이상 뭐 항공편이 지연됐다라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은
0: 예.
2: 공항에서 돈을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0: 그렇게 항공기 지연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고 지연에 대해서 손해본 걸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고 여행자 보험도 가족이나 친구끼리 같이 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1: 네,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가 한 번에 그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여행한다면 각자 따로 가입하기보다는 동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나홀로 여행 아닌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 때 한번 같이 가입했을 때 할인 혜택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고요. 해외여행 갔을 때 뭐 전화기 잃어버리거나 뭐 가방 같은 거 잃어버릴 때 참 난감하잖아요.

0: 어디에 두고 왔는지 모르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도난 피해라면 현지에 있는 그 경찰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구나. 본인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는 단순 분실에 해당이 돼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자, 여행자 보험 얘기 나온 김에 꼭 알아야 될 꿀팁들도 좀 짚어주고 계신데 또 뭐 혹시 설명 중에 빠뜨리신 부분 있다거나
0: 네, 몇 가지 조금 네. 더 말씀드리면
1: 예.
0: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1: 예.
0: 여행자 보험의 국내 치료비 보장은 기존의 그 실손보험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보상이 되는 것 거잖아요.
1: 예.
0: 따라서 가입 전에 중복 보장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해외 여행자 보험 특히 질문 들어온 김에 살펴주고 계시는데요. 항공기 지연 보장은 단순히 비행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상이 되는지 실제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비용,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휴대품에 대한 보장도 가입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 이런 것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0: 네, 한 가지 조금 팁을 더 알려드리면
1: 예.
0: 특히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증권이나 가입 내역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긴급지원 연락처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낯선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생기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행 떠나시기 전에 미리 꼭 한 번씩 확인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돈 되는 정보들 가득 나눠봤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죠.
0: 네, 은퇴 이후에도 갱신형 보험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보험 점검을 해보시면서 갱신형 보험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2: 네, 저는 목돈과 은퇴자금은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은퇴자금은 네.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든든한 두 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두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돈이 된 라디오 머니특별시 이제 물러갈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박진영, 권진아가 함께한 퇴근길이란 부제가 달려있어요. 해피아워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 음료

0: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TBS 교통정보. 지금 호우경보는 경남 거제에만, 또 호우주의보는 경남 창원, 통영, 사천, 고성, 남해, 그리고 부산과 제주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서울도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고 비 오는 곳도 조금씩 늘고 있어서 어제보다는 더 덥고 습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들은 서울 수도권 방향의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린 5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 16km 긴 구간 밀려 있고요. 이후로 동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또 강촌에서 가평 휴게소 쪽으로 정체고, 설악 부근에서 화도 쪽으로는 22km나 되는 긴 구간 정체 서행 이어집니다. 또 덕소 산패에서 강일 쪽으로도 밀려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도 정체 구간 깁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 최강일구입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사람.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 찍는 사람.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또 사소한 일상보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아마 한 항목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항목들을 쭉 따라 내려가다가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양면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혹시 내 모습은 아니었을까? 짧은 연휴의 마지막 날. 잠시 짬을 내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8월 17일 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윤아 당신께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숨이 턱 막히는 더위,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뒤척이다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음악 한 곡이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름밤을 책임질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낭만주의자 황당무게 이종환 선생입니다.

0: 장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부자 비다제야 과육식자부. 그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다.
1: 야 저거
0: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그 부는 작은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장 잔고는 얇아도 그 마음만은 늘 넉넉한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황당 이 종황 오늘도 그 겸손하게 열심을 내도록

0: 어서 오십시오. 이종환 선생님이 아니고 이종황 선생님입니다. 말짱 황자 이종황 선생님.
1: 최국은 시작할 때 찐으로 웃더라.
0: 네. 장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 뭔 뜻입니까?
1: 뭐 장자면 어떻고 뭐 공자면 어떻고 미자면 숙자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게 공수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0: 공수래 공수구는 왜 나와요? 거기서?
1: 아무튼 그 내게 강같은 관세음보사 일부야 첫 곡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첫 곡. 아, 좋습니다. 네. 어떤 곡입니까?
1: 자, 오늘은 그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젠틀 신사입니다. 네킹콜의 L-O-V-E 기억나시죠, 최우 씨?
0: L-O-V-E
1: 노래할 때?
0: L-O-V-E
1: 그렇지. 아, 그건 좀 틀리고.
0: 틀려요?
1: L
0: 오 옛날엔 L-O-V-E 그랬는데
1: 너는 어디 것? 자, 그 1965년에 발표된 곡으로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알파벳 하나하나에 담아 노래한 아주 재즈 팝의 명곡입니다. 아,
0: 그렇게 노래하면 뭐가 좀 달라 보이나 보죠?
1: 뭔가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계속 번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L은 뭐라고 번역을 하는데?
1: 몰라 임마. 고급한 여름날까지 아주 그냥 오늘 시작할 때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킹콜의 L.O.V. 갑니다.

0: 진짜 멋진 재즈 한 곡 잘 들었습니다. 네킹콜. 선생님.
1: 예.
0: 아, 네킹콜 이분 영어 발음이 완전 퍼펙트합니다. 서준호죠?
1: 미국 사람이야.
0: 그렇죠. 네킹콜. 이분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1: 뭐 미시시피 상고나 뭐 공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L. L은 당신이 날 보는 방법을 위해서. O. O는 내가 보는 유일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V. V는 그 너무너무 특별하게. E. E는 그 당신이 흠모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더 많이.
0: 선생님.
1: 네.

0: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1: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미리 찾아놓는다 이거를.
0: 나 안 물어보는데.
1: 너 물어보려고 그랬잖아.
0: 선생님, 그 과유불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유불급.
1: 그러면 이제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다음 곡은 물어봐야지. 네. 3983님이 선생님한테 질문 문자 보냈어요. 예. 안녕하세요, 종강 선생님. 폭염에 무사하신가요?
1: 아유, 건강합니다. 예.
0: 선생님께서 사셨던 구한말 때는 어떻게 피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1: 잠깐만. 아니 제가 그 1937년생인데 3983님은 무슨 구한말까지 나오고 일제 강점기면 몰라도 그건 너무 보내버리네. 네. 빠블로 3983도 보내버려.
0: 아니 근데 일제 강점기 때 더위는 어떻게 피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1: 절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등목이나 하고 뭐 예? 개울가에서 놀고 뭐.
0: 아 집에 저 수도 같은 거 없었어요?
1: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0: 그럼 뭐 있었어요?
1: 우물이 있었죠. 우물.
0: 오, 우물이 있었어요?
1: 자세한 건 그 따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아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잔 마셨고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다음 곡은 1970년대 이야, 이 전 세계를 디스코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형제 그룹. 혹시 우리 최혜구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0: 누구요?
1: 비지스.
0: 아, 비지스 좋죠, 비지스.
1: 최혜구 씨도 빚이 좀 있었죠?
0: 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죠.
1: 1977년 영화 Saturday Night Fever.
0: 아, 요 노래? 네. Night Fever, Night Fever.
1: 그쵸? 네.
0: Night Fever, Night Fever.
1: 날씨가 더우면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사운드 트랙을 그 맡으면서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밴드가 되었습니다.
0: 네.
1: 오늘 그 들려드릴 나이트 피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해주시죠.
0: 뭐요?
1: 나이트 피버.
0: 뭐, 나이트 피버.
1: 네. 네. 처음부터.
0: 나이트 피버, 나이트 피버.
1: 그렇죠.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0: 여기 주연이 누가 했어요?
1: 잔 트라볼타.
0: 오, 야 역시 37년생 노련하십니다, 선생님.
1: 그 잔 트라블타의 그 춤 기억하시죠?
0: 나이트 피버, 아, 하늘 찌르는 춤.
1: 예, 예. 춤과 함께 아주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0: 제가요, 이때만 해도, 이 나이트 피버 이거 유행할 때만 해도요.
1: 예.
0: 제가 저, 이 청량리 일대를 돌아다니잖아요.
1: 청량리 쪽?
0: 예. 그쪽에 사투를 다녔으니까. 아, 그러면 저, 잔 트라블타 떴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나팔 바지 입고 다닐 때였는데.
1: 좀 트러블이 좀 많았겠구나.
0: 아, 많았습니다. 예.
1: 자, 아무튼 이, 지금도 여름밤이면 아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스코 명곡. 경쾌한 리듬과 팔세토의 창법이 아주 어우러진 그런 곡입니다.
0: 뭐예요?
1: 팔세토 창법.
0: 팔세토?
1: 팔세토. 그냥 가창자가 자신의 그 일반적인 음역대보다는 그
0: 아, 고음 처리하는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예. 그 서양의 창법. 보통 뭐 가성 같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
1: 예.
0: 비지스가 더 유명한 거예요? 이글스가 더 유명한 거예요?
1: 나 그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해.
0: 자, 노래 듣겠습니다.

0: 토끼와 나이프가 좋았습니다. 9629 청취자님께서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예. 종황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젊어지셨네요.
1: 아, 제가 그 어제 누가 염소탕을 이렇게 좀 사주길래 먹었더니 좀 기력이 제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 지금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
1: 근데 뭐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어.
0: 와, 2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1: 그, 제 돈은 안 냈으니까 간만에 바닥까지 그냥 다 먹었습니다. 9629님도 이왕 뭐 문자 주신 김에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은 누룽지탕이라도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0: 염소는 괜찮죠?
1: 아이, 여름에는 그 네. 염소탕 많은 게 또 없지 않습니까?
0: 아이,
1: 또 몸 기운도 살아봤고.
0: 김처복만이 청취자 문자. 황당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케미가 기대 가득입니다. 그런데 황당 선생님 호가 개털이에요? 뭐예요? 궁금해요. 호가 뭐예요? 호가.
1: 아, 그 제 호는 황당입니다.
0: 저 황당 무게 줄임말.
1: 황당하다. 황당.
0: 개털은 뭐예요? 개털.
1: 개털은 뭐 그냥 제 메롱이 상태를 나타내는 어. 별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 근데 개털도 저기 우리. 우리말로 써서 개털 그러면 좀 웃어 보이지만 이거 한자로 바꾸면
1: 예
0: 뭘 개털 한자로 바꾸면
1: 견
0: 견
1: 모
0: 그렇죠 견모 어떻습니까 형님
1: 견모는 너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0: 견모 이종
1: 그냥 하면은 안 되나 해요
0: 제 호가 뭔지 아세요
1: 뭡니까
0: 반딧불 형제 수풀윤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1: 형님
0: 왜
1: 이 녀석이 그냥 쥐쥐라고 좀 사살해뒀더니 찍찍거리고
0: 자 이제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쇼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즉석 신청곡 지금부터 받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채택된 첫 번째 사연과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1: 저희가 사실 뭐 거의 즉석으로 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제가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0: 그렇죠.
1: 왜냐면 또 영어로 이렇게 뭐 한글로 안 써주시고
0: 네.
1: 영어로 막 써주시면은 제가 좀 읽기가 좀 디피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그래.
1: 그걸 그래도 좀 옆에다가 한글로 yesterday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0: 네.
1: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문자 4817님의 사연입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손님이 너무 줄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그 하루 종일 시계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그냥 씩 웃지만 가끔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수고한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0: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전국의 사장님들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분들께 어떤 노래 위로의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까? 그러면
1: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그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예.
1: 당신이 너가 힘들 때 내 이름만 불러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달려갈게.
0: 홍반장에?
1: 그러니까 그런 라는 노랫말이 아주 따뜻한 어쿠스틱 피아노 선율과 함께 합니다. 힘들어도.
0: 아, 합성인가요, 그러면?
1: 그렇죠. 힘들어도 그 들어보시면 멜로디를 아실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힐링송입니다. 캐럴킹의 You've Got a Friend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You've Got a Friend?
1: 두부 말고 유부.
0: 어. 선생님은 이런 친구 있었어요? 힘들 때 이름만 불러도 달려오는?
1: 근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기는 옵디다.
0: 네.
1: 오기는 오는데.
0: 어, 좋네요 그러면.
1: 근데 그놈들이 또 뭐 내 사골세 훔쳐가고 뭐 등에서 칼도 꽂고 아무튼 리들로 멈춥니다.
0: 사월세가 아니고요. 사글세요. 사글세.
1: 바쁜데 아무거나 해.
0: 아니 근데 에? 캐럴킹 이분은 그 미국의 왕손인가봐요. 여자 가수면 퀸일 텐데, 그죠? 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1: 그만해 임마 좀.

0: You got a friend. 너는 친구가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뜻이죠?
1: 번역을 하면?
0: 뭐 알아서 하십시오.
1: 아, 선생님이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You got a friend.
0: 영어 진짜 몰라.
1: 몰라요? 자, 그러면 1081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그 연세도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남달에게 특이한 목소리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0: 아이고.
1: 별도로 뭐 운동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0: 제가 뭐 어저께 그 염소탕 기운이 참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은 제가 뭐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살짝 이렇게 거동만 해도 뭐 다행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제가 1537년생인데 이 나이
1: 1537년이요?
0: 1900 치아가 지금 이렇게 빠져서 그래. 그 아침에 그냥 눈 뜨면은 기적이구나.
1: 네.
0: 뭐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염소탕도 먹었으니까 한우도 먹게 축협 계좌 좀 불러드릴게요.
1: 염소탕 먹으면 염소 소리가 막 절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 뭐 이런 소리?
0: 그쵸, 예.
1: 예. 그, 나, 소리 나세요? 염소탕 먹고 나면? 이야. 선생님 참 귀여우십니다. 근데요.
0: 너만큼 귀엽겠니, 내가?
1: 근데 아까 제가 이 DMC 형 나오다가.
0: 네.
1: 그, 저보다 14년 선배를 만나 뵀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제 81살이신데.
0: 예.
1: 선생님이 지금 아흔 넘으셨잖아요, 그죠?
0: 그쵸.
1: 선생님의 80대는 어땠습니까?
0: 80대는 뭐 계속 채권자들에게 이제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라고.
1: 아, 참.
0: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견모 인생이시네, 견모 인생. 네. 0623님께서 황당 선생님, 날씨도 덥고 개털이라고 그러셔서 몸보신하시라고 조금 아이고. 성의를 보내드렸는데
0: 아이고.
1: 저번에 농협을 못 찾아서요.
0: 네.
1: 오늘은 오이도 수협에 왔는데 계좌 번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황당 선생님?
0: 아, 이 사람, 잠깐, 이 사람 지금
1: 빨리 저 수협 계좌 불러주세요.
0: 아,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이 사람 닉네임이 뭡니까?
1: 0623님.
0: 수협 오이도 지점이요? 그 계좌번호 타령하지 마시고 그 오이도의 그 청원 경찰한테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1: 지금 오이도까지 갔다 오신다고요?
0: 그 오이도가 어디

0: 오이도가 저쪽에 그 참외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이도? 아,
1: 그래요?
0: 네.
1: 아, 거기까지.
0: 서해안 쪽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1: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는데, 아, 참, 큰일 났네.
0: 자, 다음 문자, 예,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문자는 9034님의 사연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며칠째 그 잠을 뒤척이면서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새벽 그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몸도 축 처지고 의욕도 사라지네요. 오늘 좀 시원하게 기운 좀 나는 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0: 이분님 저하고 패턴이 비슷하네.
2: 아, 그렇습니까?
0: 네. 선생님은 자다가 안 깨십니까?
2: 거의 그냥 눈뜬 채로 자기 때문에 잔 건지 깬 건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 최영규 씨도 새벽에 자꾸 깨고
0: 뒤척이고. 아, 자주 깨죠. 2시간 잤다 깨고 1시간 잤다 깨고 또 그러다가 깨요.
2: 네. 어, 지금은 자는 겁니까?
0: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아 참. 근데 선생님,
2: 예.
0: 이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90 인생이신데
2: 예.
0: 후학들을 위해서 뭐 좋은 팁 없어요?
2: 그러니까 사실
0: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지.
2: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0: 선생님,
2: 예.
0: 그 90살 맞아요 목소리가?
2: 아, 조금 많이 젊습니까?
0: 예.
2: 염소탕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말입니다. 이열치열입니다.
0: 이열치열.
2: 더운 곳에서는 더운 곳, 차가운 곳에는 차가운 곳. 1979년.
0: 예. 이열치열에 차가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한치안이 나와야 차가운 거죠.
2: 난 그렇게 받아들였잖아. 대충 해 그냥. 1979년 발표된 디스코의 여왕.
0: 네.
2: 도나 썸머 아시죠?
0: 알죠, 도나 썸머.
2: 네,
0: 그 여름의 대표 가수 아니죠.
2: 그렇죠. 도나 썸머의 대표 히트곡. 하스터.
0: 하스타.
2: 그렇죠.
0: 따라라 하스타.
2: 따라라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밤의 열기를 아주 오히려 뜨거운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노래입니다.
0: 네.
2: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0: 썸머죠, 이름이.
2: 네, 이름이 썸머.
0: 아, 썸머. 응? S-U-M-M이야. 썸머.
2: 도나 윈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0: 아, 이상하지 마.
2: 도나 썸머입니다.
0: 네.
2: 하스터.
0: 도나 여름이죠.

0: 파스타 베이비 투나잇 그러잖아요.
1: 네.
0: 뭔 뜻이에요?
1: 오늘 밤 뭐 뜨겁게 뭐 좀 보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0: 베이비 투나잇.
1: 너 19 베이비 너 오늘 좀 오버한다.
0: 꽃마리님께서 황당 선생님 선곡이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1: 아유 꽃마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일산멋쟁이님도 오이도역까지요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시고.
1: 아 그 제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군요.
0: 아 그걸 어떻게 모르셨어요? 아유. 돈 내고 타셨습니까 그러면?
1: 아유 일산멋쟁이님 제가 그거 좀 받으면 반띵 해드리겠습니다.
0: 뭐를 받아요?
1: 저기 오이도 가서 그 맡겨놓은 돈 있으면은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0: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난 말만 그러는 겁니다.
0: 1371님께서 종황오라보니 지금쯤은 커밍아웃 하세요. 사실 연세를 20살 높여 소개하셨다고 아무리 들어봐도 60대 후반 같아요.
1: 아, 제 목소리가 자꾸 조금 오늘 영하게.
0: 아이, 젊은, 염소탕의 문제입니다.
1: 네. 좀 있으면 다시 우아상태로 복귀가 될 겁니다.
0: 3321님은 황당 선생님 선곡 최고예요. 선생님, 저희 동네에 염소탕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내려오시면 제가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건강이 최고잖아요.
1: 그 계좌로 주시면 제가 어제 먹은 집 가서 다시 사 먹을게요.
0: 어디인데요, 여기가 근데? 여기 상암동이에요?
1: 아, 저 근처에 있습니다. 예.
0: 근데 한 그릇에 2만 원 비싼 거 아닙니까?
1: 내 돈 내는 거 아니잖아. 좋은 차는 제 돈으로는 못 사 먹습니다. 고기도 참 많고, 예.
0: 아, 2만원짜리라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군요. 예. 6512님께서는 황당 선생, 일부 선생, 두 분의 알콩달콩 케미에 빠져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레인 앤 티어스를 듣고 싶거든요. 무서운 날씨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이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레인 앤 티어스.
0: 레인 앤 티어스. 이거죠?
1: 아, 그런데 이 아티스트들도 살짝 염소 창법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레인 앤 티어스. 이렇게 살짝 좀 떨립니다.
0: 임병수 씨인가요?
1: 네? 모르겠어요. 아니, 살짝 떨림이 있습니다. 아무튼.
0: 근데 저기 선생님 말이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만 있고, 디프로디테스 차일드는 없나요?
1: 뒤로 맞을래? 앞으로 맞을래?
0: 노래 듣겠습니다.

0: NT열스 듣고 왔습니다. 8325님께서요. 이종황 선생님은 일구님이 옆에서 놀리면 목소리가 더 젊어지고 있어요. 쥐가 찍찍 흐흐흐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 프로 4시까지 말고요. 5시까지 더 하세요.
1: 아니 그 출연료도 지금 안 주는데 줄여도 지금 될까 말까요? 5시까지 하면 그냥 1시간만 하겠습니다.
0: 여기 오면 저 버스비는 줘요?
1: 안 줍니다.
0: 그 어떻게 오세요?
1: 나 어저께 출발했어. 더 죽는 줄 알았어.
0: 이 삼복더위가.
1: 그러니까.
0: 아니 어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
1: 그러니까. 그 아니 좀
0: 아니 91살 대신 저 게스트를 갔다가 근데 버스비도 안 주고. 에?
1: 그러니까 말입니다. 에.
0: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1: 즉석으로 뭐 뭐를 좀 물어봐야 됩니까?
0: 뭘 물어봐요, 뭘? 네?
1: 이종황이 뭐 그만둬야 되나?
0: 아 버스비도 안 주고 뭐라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갈까요고요?
1: 네.
0: 아이 이건 뭐 해보나 마나 계속 해나가 나올 것 같은데. 네?
1: 혹시 알아서 또 그만두라고.
0: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이종황 그만둬라 버스비도 안 주는데 1번 아니다 그래도 계속해라 2번 꼭 50원 유료 문자로 쏘래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이종황이 그만해라 1번 아니야 계속해 2번입니다 여러분들
1: 지금
0: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1: 지금 금방 이종황이 뭐 그렇게 너 이제 그만둔다고 막 이종황이라 그런 192 녀석 진짜
0: 자 이번에는 3496군님 안녕하세요 최일군님 이종황 선생님 날씨도 덥고 요즘 좋은 일도 별로 없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없이 일하는데 시원하게 바닷가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듣게 최일군님이 좋아하는 여름 음악을 한 곡 부탁합니다 노래 선곡을 저보고 해라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뭐 제가 선곡을 요 노래를 한번 어떻습니까?
1: 네? 어떤 노래?
0: 썰핀 USA.
1: 예? 그 썰핀 USA가 그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그 비치 보이스의.
0: 비치 그쵸? 보이스.
1: 많이 들어보셨죠? 비치 보이스의 썰핀 USA.
0: 비치 보이스.
1: 그러면 그 썰핀 USA 말고 네. 비치 보이스의 그 또 다른 여름 명곡 곡이 있습니다.
0: 뭔데요?
1: 캘리포니안 걸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0: 어디요?
1: 캘리포니아.
0: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1: 꿈에서는 가봤는데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이 노래 듣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녀들.

0: 25세 캘리포니안 걸스. 네. 근데 서핑 USA보다 좀 처음 듣는 노래 그런지 별론데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1: 좀 서핑 USA는 조금 막 흥이 나는 거고.
0: 그러니까.
1: 요거는 조금 까닥까닥 거리면서 조금 즐기면서 그루브를 탄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0: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소녀들인데.
1: 그 영어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문자 좀 읽어주시죠.
0: 1371님께서 종황오라버니 그만 드시면 저는 다른 방송으로 갈 거예요. 그냥 가시라 그럴까요?
1: 그분 가시면 저는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0: 6110님 종황선생님 그냥 이대로 쭉 나오세요. 그만 드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요. 종황선생 화이팅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1081님은 매주 이 시간 이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선생님께서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1: 근데 지금 주신 문자들이 1번 그만두면 안 됩니다. 2번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고 6745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네.
1: 네.
0: 1번 그만두면 뭐예요. 그냥 시원한 데서 노세요. 그래도 이 방송은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1: 그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0: 근데 이제 이 버스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 저 회사에서 돈 안 주니까. 아, PD라도, 어? 저 네. 파블로라도 선생님 저 버스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1: 걔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0: 자, 4146번님. 1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시는 시간이 졸음운전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안 나오면요 교통사고 엄청납니다. 케미 좋은 일구시장 영원히 방송을 해주삼.
1: 아, 우리 사하나 사령님은 좀 연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구시랑 한 거 보니까
0: 네.
1: 연배가 좀
0: 그러네요. 저한테는 일구시, 네.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그러십니다.

0: 707님, 그 사진은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아주 무척 시원합니다. 요거 말고 일단 수협으로 010-21-9-.
1: 자, 선생님.
0: 아, 조금만 보내주세요.
1: 자, 그만하시고요. 자, 이제 슬슬 허리디스크쇼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의 유망곡,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0: 자, 오늘 소개할 노래는 허리케인 라디오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 가왕 남산의 신곡 차만 타면 오는 데를 준비했습니다.
1: 아, 이 노래가 유망곡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차만 타면 오는 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 데.
0: 차 태워서 좀 보내면 안 되니?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3: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4: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3: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4: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5: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6: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7: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6: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해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남, 부산, 제주 외에도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 강원 산지 쪽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정체 구간이 무척 많은데 특히 인제터널 부근부터 상남 3터널까지 14km 정도 쭉 물려 있습니다. 중간에 인제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이제서야 정리됐고요. 가평휴게소 부근부터 화도 쪽 으로는 26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 서행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비룡봉기점에서 대전 쪽으로 밀리는데요. 중간에 대전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역시 사고 났고요. 청주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는 정체 구간이 20km에 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여러 번 정체인데 특히 당진에서 서해대교 건널 때 쭉 밀립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자, 3부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곡은 목포의 아들이죠. 남진 씨. 예, 미리 좌석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목포의 아들 남진 씨 모신 기념으로 명곡이죠.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온금이 살아가는 명품 스타와 함께 합니다. 디너 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밥 먹고 나면 디저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디저트. 남진 선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전설이죠. 올해로 데뷔 60주년이시고요.
1: 예, 이제 61년 됐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전국을 누비며 콘서트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분,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영원한 오빠 남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0: 제가 10대 때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2: 저 푸른 초원이에
1: 딱딱 삐약삐약
2: 그림 같은 집을 짓고
0: 아, 야 그때가 어제 같네요. 저의 우상이셨는데
1: 그때가 어제 같아요.
0: 제가 70년대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같은 이제 남학교 다니는 남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한 거의 6년 내내 이 노래만 부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로망이었거든요.
1: 그때 노래가 그 시절 굉장히 빨랐던 노래예요. 아,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춤추면서 부를 수 있는 맞아요. 유일한 우리 가요곡이었어요.
0: 이 노래는 정말 대중가요지만 소풍 가서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예, 추면서
1: 그때 한참 고고춤 유행할 때거든요.
0: 그렇죠. 다이아몬드 스텝바로 예, 이마령 그 다이아몬드 스텝바로 예, 하여튼 저의 우상을 이렇게 단 둘이서만 예. 보조 MC도 없이 이게 남진 선배님.
1: 아, 우리 일무시하고 할 때야. 보조가 무슨 필요합니까?
0: 아, 별로.
1: 우리 둘이 실컷 해버려야죠.
0: 아, 근데 형님 이제 해방둥이시고.
1: 예.
0: 다음 달에 9월 17일인가 생일이시더라고.
1: 예, 예, 맞아요. 예. 27일.
0: 그런데 이제 여든.
1: 아니, 이제 앞으로 여든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0: 아, 근데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1: 마음은 아직은 거기까지 뭐 안 갔습니다. 예,
0: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 가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여든이 너무 여든 약간 넘으셨는데 트럼프가 한 살 동생이잖아요, 그죠?
1: 네, 그 친구가
0: 예. 사륙이고
1: 싸가지가 네. 없죠.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제가 볼 때 차치하고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다. 자, 형님,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피부가 저보다도 더 팽팽해.
1: 저는 한 가지 저 감사한
0: 피부과,
1: 게.
0: 피부과 성형외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0: 혹시?
1: 다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네. 우리 유씨처럼 야, 뭐 손댔지 않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 덕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피부가 조금 요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술을 했으면 우리 친구들도 술을 많이 한 친구들은 다 아. 지금이 힘들더라고요 모습이. 예. 예, 어쩔 수 없겠죠.
0: 그 대사 관련 뭐 약 드시거나 그런
1: 아니 아니요
0: 그런 것도 없어요.
1: 예예 술 담배 안 하는 게 술을 안 먹은 건 아니고 예. 몸에서 안 받아서 못 아. 먹어서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예. 왜냐하면 친한 친구들 조영남 씨, 백일섭 씨 다 술꾼들인데 같이 난 클럽에서 놓으면은 술을 먹어야 그때 통영 있을 때 4시까지 놀아야 되는데 예. 술을 못 먹고 놀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0: 예. 그러면 굉장히. 담배는 아예 안
1: 아니 아니셨고. 제가 조금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끊었습니다.
0: 네.
1: 그것도 감사하고.
0: 예.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게 일단 비결인 것
1: 예,
0: 같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올해가 이제 데뷔 60주년 하셔가지고 예. 콘서트도 이제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현역으로 뛰실 계획입니까?
1: 그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마음은 어려우리 하고 싶은데 예.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0: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데뷔 진짜네. 60주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올해가 2026년 그러니까
1: 예.
0: 1965년에 이제 데뷔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60주년인데.
1: 그렇죠.
0: 65년이면은 이제 남진 선생님께서는 20살쯤.
1: 그렇죠. 그렇죠? 20대.
0: 저는 한 6살 때쯤이었는데.
1: 아.
0: 그러면 그때 첫 번째 노래 데뷔곡은 뭐였어요?
1: 그때 곡은 제가 그 시절이란 노래라는 게 유행하는 그 시절이잖아요.
0: 네.
1: 그때 우리 가요계가 남인수 선배님 다음에 남미래 선배님 아니 현인 선배님 다음에 남미래 선배님 다음에 최희준 선배님 시대였어요.
0: 최희준.
1: 네,
0: 인생은 나그네.
1: 그렇죠. 예. 그분의 이제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이제 저 맨발의 청춘.
0: 네, 맨발의
1: 그분이
0: 청춘.
1: 원래 재즈곡이에요 그 노래가. 오. 근데 최희준 선배님 노래를 듣고 가요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가요를 한 곡도 부르는 노래가 없어요. 안 좋아했는데. 예,
0: 팝송을 주로 하죠.
1: 네, 팝송을, 네. 학교 다닐 때 팝송을 좋아했죠. 네. 한참 그때, 레이 찰스, 엘비스 프레슬리, 폴랑카, 예. 다이아나, 오 캐롤, 이런 예. 것만 좋아하다가, 오늘날 또 네킹 컬러를 좋아하는데, 예.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집어 담기며.
0: 최희준 선생님. 예.
1: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요를 배우기 시작해서, 데뷔곡이 이제 그 최준 선배님 스타일로 불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0: 그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1: 서울 플레이보이.
0: 서울 플레이보이?
1: 네, 서울 플레이보이. 서울 이렇게 약간 그 신나게 잘 노는.
0: 아, 플레이보이? 네,
1: 플레이보이. 예. 잘 노는. 이게 재밌게 잘 노는. 이게
0: 65년도에는 예. 그거를 플레이보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플레이보이라고
1: 플레이보이.
0: 했나?
1: 플레이보이. 예.
0: 아. 그래서 네. 그게 첫 데뷔곡에 있는데 그게 최희준 선생 모창 비슷하게 네. 하다 보니까
1: 누가 들으면은 최희준 선배님 노래인지 남진 노래인지 불구하는 아~ 거죠. 저는 사람 이름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저 처음 듣는 이름이고 그런데 예. 노래가 소리가 최희준 선배님하고 똑같으니까 최희준 선배님 노래인 줄 안 거죠.
0: 그러다가 이제 첫 곡은 이제 실패를 하셨고
1: 실패 완전 실패했죠.
0: 세상에 남진을 알리게 된 노래는 몇 년도예요?
1: 그 이제 바로 그 다음 해 예, 예. 그때 이제 공부를 한 거 아 가수는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운이 좋게 연애 영번지란 노래 예. 예, 그 노래하고 이제 사실
0: 그
1: 세 곡을
0: 그 노래는 저도 생소하다
1: 세 곡을 불렀는데 예. 연애 영번지 하는 굉장히 젊은 스타일이에요 빨리 룸바인데 예.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 금지돼 버린 거예요. 금지. 그때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0: 뭐 때문에 금지가 됐어요?
1: 첫째는 외색. 아, 일본 노래 비슷하면 금지. 두 번째는 퇴폐. 셋째는 사상. 네. 근데 그 두 번째에 걸린 거예요. 퇴폐.
0: 퇴폐로.
1: 연애 영번지라는 제목이 조금 이건 불순하다.
0: 그러니까 그 많은 얘기 다 하긴 그렇고. 그래서 네. 세상에 남진을 알리게 된 노래가 가슴 아프게 아닙니까?
1: 아니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반응이 좋았는데 네. 금지가 되니까 네, 네. 그 판에 있었던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트롯이에요. 네. 제가 그 받은 곡 중에 제일 부르기 싫었던 노래인데 그래도 하초 씨 작곡가 선생님이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금지됐고 트롯도 곡을 한번 우리 어머니가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금지되니까 그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 노래가 우리 가요계 65년도 최고의 히트곡이 될 줄 꿈에도 몰랐던 노래입니다.
0: 긴 노래가 울려고 내가.
1: 그렇죠.
0: 아, 그 다음 해에 또 가슴 아프게고.
1: 그죠. 그 다음 해에 바로.
0: 지금
1: 또.
0: 저희 파블로 박해 PD가 또 대중가요 이제 책까지 읽으면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아. 생긴 거는 덜렁덜렁해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1: 저렇게 생긴 사람들 원래 열심히 해요.
0: 네,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여기에 그 가슴 아프게 명반 있잖아요.
1: 예, 예.
0: 이 사진. 예. 요걸 이제 저한테 참고로 이따 남진 선생 오면은 소개해 주라고. 이거 기억, 좀 보면은 남진 스테레오 하이라이트.
1: 예, 예.
0: 1968년 5월 8일.
1: 그건 아니고 가슴 아프게는 66년도에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가슴 아프게가 요 음반에 들어가 있대요.
1: 아, 그 안에.
0: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1: 그게 맞아, 맞아. 그건.
0: 아니, 맞아. 여기 저 이 스키를.
1: 스키복 입었죠.
0: 예, 스키복을 입고.
1: 저것은 제가 영화 촬영할 때 찍었던 스텝, 예. 예.
0: 그랬구나.
1: 그 사진이에요.
0: 옛날에, 이때 68년대 스키장 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1: 영화 촬영.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블로가 얘기는 잠깐 좀 적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예, 부르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한번 불러봐라.
1: 예, 예.
0: 그래가지고, 서울 프레이보이에서
1: 울려고 내가
0: 실패했던
1: 실패했죠.
0: 그거를 만회한 노래 세상에 대한민국의
1: 첫 히트곡이죠.
0: 남진을 알린 노래 네, 울려고 내가 와.
1: 예예.
0: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울려 이거 맞죠?
1: 그건 다른 노래.
0: 아, 그거,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
1: 그건
0: 울려고 내
1: 고은봉 선배님 노래시고 선창. 예, 예. 이거는 울려고 내가 왔나
0: 아, 그 노래
1: 누구를 찾아
0: 그러면 듣겠습니다 남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 저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1: 아니
0: 울려고 제가... 내가 왔나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 제가 아까 잘못 불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아이. 사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66년에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전이니까.
1: 맞아요.
0: 사실 지금 들었는데도 저한테는 생소한 노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66년도에는.
1: 최고 히트한 노래.
0: 대한민국에서 히트를 쳤었습니까?
1: 예, 제일 히트한 노래죠.
0: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무슨 청자다방. 지하 다방 이런 데 가면
1: 거의 다 나오죠.
0: 딱 나오는 거예요?
1: 하루에 몇 번씩 나와죠.
0: 그러면 이제 다방에서 그 왜 청자 담배 하나 사 피우고
1: 아, 그럼요.
0: 그다음에 계란 반숙 먹고 뭐
1: 그때는 다방에서 많이 나와요. 그 히트곡이 그때 시대는 거의
0: 가다. 노래가 왜 근데 저는 생소하게 들립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 그래 이제 그때 다방에 안 못 들어가다 이제.
0: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가슴 아프게도 제가 몰라야죠. 가슴 아프게는 제가 알잖아요. 무슨 뭐 금지곡 같은 게 됐던 거예요, 이 노래가?
1: 맞아요. 이게 금지됐네요.
0: 아, 히트 좀 히트 하다가?
1: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외색으로 또 이거 금지됐어요.
0: 어디가 외색이 있어요?
1: 그 멜로디가.
0: 멜로디가? 아,
1: 둥두둥 울려고 자. 내가 왔나. 이게. 날이 띵다 바다. 이게 하여튼, 멜로디가 흐름이 외색이
0: 돼요. 아, 거죠.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가 아마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도 됐고, 그 전에 뭐 시위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요, 이제 남진 씨 문자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형님, 요 앞으로 조금 더 오시면 요 모니터 보실 수 있어요.
1: 예.
0: 자, 9770님인데, 요 마이크 이걸로 쓰시고, 예. 안녕하세요, 남진 선생님. 저의 큰형님은 1970년대 말에 월남전에 파병 군인이었는데 아~ 형님이 월남 나트랑 군인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전역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 제 기억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국군 장병 위문 공연을 가신 것 같고요. 남진 선생님하고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남진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또 대충 아시겠어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어떤 거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제가 월남서 보통 우리 사병이 1년 이상 못 있습니다. 12개월. 저는 24개월 근무했어요.
0: 아, 사병이
1: 1년 이상 못 있어요.
0: 1년 있으면 돌아 귀국해야 됩니까?
1: 예, 못 있어요.
0: 오.
1: 특수병과 아니고는.
0: 오.
1: 일반, 저는 보병, 03.
0: 예.
1: 소총부대잖아요.
0: 04.
1: 03.
0: 03입니까?
1: 예, 03이요, 소총이. 예.
0: 저희 때 일빵빵인데.
1: 예. 03. 근데 이제 저는 그, 2년 넘게 24개월 있었기 때문에 오. 최전방에도 있었고, 권오이 섬. 그 우리나라 좀 최전방이요.
0: 네.
1: 거기도 있었고 또 군인 또 우리 그 우리 방송국도 좀 근무를
0: 나트랑에 있다.
1: 예,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24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 형님이
1: 예, 예. 예. 방송국에 잠깐 근무했을 때
0: 누군지는 저 남진 선생님 그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얼굴 봐야 알겠고. 예.
0: 자, 그리고요. 0522번님은 2000 사진을 한 장 이쪽 오른쪽 사진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예.
0: 2023년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어제에서 행사 끝나고 횟집 회식 자리에서
1: 예,
0: 찍었습니다.
1: 예.
0: 2023년 기사가 여기 있는데 스포츠 동화 기사인데요.
1: 예, 예.
0: 이거 청취자 보내주신 거예요. 스크랩에
1: 예, 예, 그러니까.
0: 거붕 백병원 창립 54주년, 백용기 회장 취임 24주년.
1: 예.
0: 그러니까 아마 그 백병원 백회장님 비서실에 근무하신 분인 예, 것 같아요.
1: 예, 거기 근무하신 분이네요.
0: 그때 남진 선생님하고 이 두 분이 사진을 찍은 거 그 추억을 갖고 있다고 보내셨네.
1: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못 잊는 멋진 우리 백용기
0: 예.
1: 회장님.
0: 예.
1: 우리 백용기 회장님 내가 노래도 불렀어요.
0: 네.
1: 밥 사는 사람.
0: 밥 사는 사람. 네.
1: 한 평생을 밥을 사 보는 사람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올해가 이제 60주년 저 전국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예. 좀 한 번 여쭤볼게요. 20살 이후에 이제 60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떠세요? 60년이 어떻게 간 것 같아요?
1: 진짜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제 한 6년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뭘 알 것 같아.
0: 예.
1: 뭐 겸손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노래라는 게.
0: 그래서
1: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죠.
0: 인생 선배시기도 한데 그래서 어디 기사를 보니까 예, 남진 선생님께서 이제 후배 중년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1: 예.
0: 이런 얘기에 첫 번째가 이 교훈으로서 예, 여든 된 선배가 이제 후배들한테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나이 갖고 의시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뜻이에요? 짧게 짧게 좀.
1: 그 나이가 무슨 중요한 겁니까? 노래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음식도 묵은지가 맛있듯이 세월 속에 노래의 어떤 감성 이런 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죠. 예.
0: 그다음에 지금도 연세가 있으십니다만은 목소리는 늙으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 연세에도 연습을 많이 하신다.
1: 연습도 연습이지만 저는 노래가 없는 남진 나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사실 옛날에 이렇게까지는 안 들었는데 세월이 가보니 네. 아, 노래란 게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기쁨이구나 하는 걸 요즘 깊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0: 그리고 끝으로 중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네. 나이를 먹으면 좀 애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건 뭔 얘기예요?
1: 그 나이가 먹으면 세월 속에 모든 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직업이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라는 게 단순하고 순수해야 그 가지고 있는 노래의 맛을 깊이 들어가지 복잡한데 뭔 노래가 나오겠어요. 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신실한 노래를 예. 불러야 되지 않냐.
0: 나이를 먹을수록 좀 단순해져야 된다. 예,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즉석 특강도 한번 해 들어봤고요. 지금 저 남진 씨 즉석 신청곡이 문자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7053님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연예계 황태자, 영원한 젊은 오빠, 상사화를 듣고 싶어요. 상사화. 서로 잊지 못하는 꽃 그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좀 색다르죠 이 노래는. 예. 슬로우 락인데 예. 이 노래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깐소네예요.
0: 깐소네. 예.
1: 우리 노래라는 이태리, 게 사실 이태리 깐소네죠. 예. 샹숑 깐소네. 예.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를 처음 할 때 저는 가요를 모르고 팝 깐소네 샹숑 이런 걸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사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리듬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가사가 참 좋아서 불렀는데 생각 밖으로 반응이 아, 예, 있어서
0: 이 노래는 몇 년도 좀
1: 이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5년?
0: 5년 예, 예. 예. 자 그러면 예, 원고에 선곡을 해놓은 게 따로 있긴 있었는데 자, 이 노래를 예. 아, 저 밖에 저 그러는데 매니저분께서 상사화가 12년 된 거라는데요
1: 아, 부른지는 그래 된지 몰라도 아, 이게 대중이 이렇게 부르게 된 것도 묻혀 있었어요. 요즘 저희들이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분위기가. 요즘 경연도의 후배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렇구나. 알려지기 시작한 게 5년 됐어요.
0: 역주행을 했다고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1: 5년밖에
0: 네,
1: 안 됐어요.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7053님께서도 듣고 싶다는 노래 남진의 상사와 듣겠습니다.

0: 건강 비결을 한번 물어봤어요. 약은 하나도 안 드신다라고 비타민 정도만 든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꽤 네. 많을 것 같아서 짧게만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저는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1: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맨손 체조를 많이 해요.
0: 누워서?
1: 네, 발목, 배, 허리 네. 다 운동 움직여가지고.
0: 자기 전에 하시나요?
1: 네, 자기 전에도 하고 네. 낮에도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걷기도 막 하고 예. 네, 그리고 아령도 조금씩 하고.
0: 그 정도?
1: 예예. 예.
0: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무거운 역기들 그런 건 안 하시고?
1: 아, 이제 그까지 하면 안 되고. 아. 제가 또 수영을 좋아해요.
0: 아, 수영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목욕탕에 가면은 예.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0: 아, 형님 무슨 수영을 목욕탕 가서 하십니까?
1: 예. 그러니까 예? 이제
0: 수영장 가서 하셔야 돼요.
1: 내가 다니는 목욕탕이 단골집인데 손님이 요즘 없어. 아. 누워서 발치기
0: 아, 이 자유형 뭐 저병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니고
1: 예예예 예, 예. 제가 그것도 잘해요 수영.
0: 아니 목포에 오시니까 예, 뭐 수영이 어릴 때 잘하셨죠.
1: 가수 옛날 수영 선수였어요 제가.
0: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 목욕탕에서 수영하신다고
1: 예,
0: 그러니까.
1: 그리고 어깨하고 어깨 수빙 하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다리 치는 거 물에다. 네네.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있으면 안 하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형님 모시게 된 이유가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시작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주변부터 가서 죄송합니다.
1: 아, 예,
0: 본격적으로 예, 자 신곡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1: 아,
0: 일단 신곡 제목이 청취자 여러분들 뭐냐면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는 동안이고 조은파 작곡이고요. 조은파 씨는 주병선의 칠갑산 작곡자고 예. 남진의 빈잔, 네, 또, 요거, 저, 작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조은파 씨. 그죠?
1: 예.
0: 조은파 씨는 이제 43년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남진 씨보다는 저, 2년
1: 예.
0: 선배시.
1: 예, 예.
0: 2년 선배.
1: 3년 선배시.
0: 예. 근데 80 중반이실 텐데, 곡 작업을 이분도 계속 예. 하시나 봐요?
1: 아주 지금도 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0: 오.
1: 제가 가장 그 제가 수록곡 중에서도 사랑을 받았던 빈잔도 쓰셨고
0: 네네.
1: 모르리.
0: 모르리.
1: 예, 또 다른 곡 유명한 곡 아내에게 바친 노래 뭐 네. 많잖아요.
0: 예.
1: 그렇습니다. 히트곡이 많으시죠.
0: 이제 좀 이따 들어볼 겁니다만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여기 이제 가사를 제가 한 두 줄만 좀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배우 부부 간의 이야기를
1: 그렇죠.
0: 다룬 거라면서요.
1: 부부 성화. 네,
0: 제가 한번 네.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돌아눕고 애틋한 정으로 살았네. 이 부부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예, 나이가 먹었죠. 산 지 오래된 부부죠.
0: 한 줄만 더.
1: 어.
0: 미워하며 살기엔 너무나도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아도 시리고 아픈 날들. 아, 노랫말 좋네요. 거울처럼 마주보며 이민양, 버신양 살리라.
1: 그렇죠.
0: 아, 이민양, 버신양.
1: 처음에 좋을 때는 막
0: 아, 이게 핵심이네요. 키워드야. 이민양, 버신양.
1: 그러니까, 처음에는.
0: 이민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1: 그렇게 살자, 이죠.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0: 예, 예, 예.
1: 처음에 젊을 때는 서로 좋을 때는 끌어안고, 예, 예. 삐질 때는 각방 써불고,
0: 예.
1: 발로 차불고, 어? 그런. 근데 지나고 보니, 아, 미워하고 살기 아, 짧은 인생인데.
0: 아, 형님, 근데 치과도 안 가세요?
1: 아, 예, 저는 안 갑니다. 예.
0: 그 진짜 다 자기 치아십니까?
1: 아니 그것도 있고요.
0: 예. 예. 약간 플라타하신 예, 예. 것도
1: 그것도 있고,
0: 있고
1: 예, 예. 섞여
0: 아, 검치시네 정말.
1: 예, 예.
0: 대단하십니다. 아, 자 일단
1: 예.
0: 자 남진 씨의 신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남진 씨 신곡 들으시고 나서 감상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 듣겠습니다.

0: 네. 아,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까지 사는데.
1: 야, 결혼.
0: 이민양, 버신양, 거울 보고 마주 보며 살자. 조은파 선생 작사 작곡인데 아, 제가 노래 잘못 따라했다고 저 밖에서 비웃는 소리 들렸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처음 듣고 천재야 이 정도 따라하는 것만 해도.
1: 아, 그래요.
0: 네. 노래가 지금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노래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참 쉽죠. 네.
0: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데서 뭐 부부 모임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1: 너무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이 노래가 막 나왔을 때 제 각한 팬들이 벌써 몇십 년 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혼을 지금 서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노래를 듣고 그 남편분이 야 잠깐
0: 원위치
1: 홀도 하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0: 팩트입니까?
1: 너무, 예, 팩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 아니면 못하죠. 이런 건.
0: 그 이혼 방지 노래네요, 그럼 이게.
1: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 감동이 왔다는 얘기죠.
0: 예.
1: 그렇잖아요.
0: 그 부분 같아요. 예, 마주보며 거울처럼 살아가자.
1: 미워하며 살기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인생인데. 예,
0: 이민양.
1: 그래. 친구처럼.
0: 예. 아까 그 전라도 사투리로 뭐 가끔 가다 싸우고 뭐 각방 쓰기도 해보려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그러니까. 예. 때론. 좋을 때는 끌어안고 네. 또 성질 날 때는 바로 차불고
0: 그렇게 살지만 이민장 버신장
1: 그렇죠. 네. 네. 지나고 보니
0: 그 노래 듣고 있다 보니까 아유 그렇구나 사는
1: 그럼
0: 게 뭐 있냐
1: 그렇죠. 네. 친구처럼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조은바 선생님하고 작사 작곡을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인연이 돼서 부르게 됐어요?
1: 원래 제가 선생님에게 저하고 인연이 참 빈잔도 쓰시고 머리도 쓰시고 굉장히 깊은 분인데 좀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좋은 곡을 한번 부르고 싶어서 3년 동안 부탁을 했어요.
0: 아, 조은파 씨한테.
1: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곡이란 게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딱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0: 그래요?
1: 예, 곡을 쓰시 좀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확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 예, 하여튼 기다리고
0: 있게 다른 곡은 받은 적이 있는데.
1: 예, 예. 네. 몇 번 받았는데 이렇게 확 오지는 않은 거예요.
0: 아, 또 그런 게 있나 보군요.
1: 아, 그럼 하면 뭐 곡 주면 다 받으면 다 난리 나게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지만은 선생님도 하여튼 뭐 좀 쓰셨는데 하여튼 그 뭐가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서.

0: 로가.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 곡이 하나 왔는데 제가 부탁한 스타일도 아니고 또 이런 제가 뭐 부부 노래 하려고 내가 무슨 뭐 아내에게 바친 노래 그 불러보겠어요? 그냥 했는데 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분위기 부부에 대한 거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감정의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는데 네. 가만히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노래를 불러보니까 아
1: 이거다
0: 맞아
1: 그렇게 됐
0: 나도 이 노래 불러야 될 때가 됐구나 네.
1: 자 지금 네. 감상 그 문자 보내신 분들이 폭주라고 있어가요 자 좀 몇 분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0755님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오늘 처음 들었는데 노래 좋고요 한 편의 시 같습니다 하셨고 8664번님은 저는 결혼 38년 차인데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이분은 뭐 평소에 죄를 많이 지셨나 봐요 눈물이
0: 감동이죠 감동
1: 아, 또 062님은 아 노래 참 짠혀요 멋담시 찢이고 벗고 싸우고 연병 떨었나 모르겠어잉
0: 아이고 네. 우리 고향분이시구만
1: 목포 쪽이신가 봐
0: 그러니까 네.
1: 3386님 와 처음 듣는데 구구절절 마디마디 전해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심으로 우리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성님
0: 감사합니다
1: 8920님 와 전설 역시 최고의 전설이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하고 무게감 있는 노래입니다 남진 선생하고 궁합 100%입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0: 아, 굉장히 네. 예민하시네요
1: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남진 가수 그러면은 그 어떤 그 기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의 추종을 보러 하시는데 이 노래는 상당히 그런 건 안 하신 것 네, 같다는
0: 노래 감정이 깊을수록 가사가 네. 너, 이게 연기를 배우러지 하면 너무 슬픈 장면을 오버하면은 네. 슬픔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걸 참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진짜 슬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도 이제 저도 세월이 가면서. 아, 감정이란 건 안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네. 더 감정이 강해지구나.
1: 그러면 자제를 하면서.
0: 예,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요즘 노래할 때 자제를 많이 하고 불러요.
1: 예, 그러시군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처음 듣는 분들께서 감상 문자를 보내셨는데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문자만 볼 때는 대박. 예,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0: 네. 제일 기쁘죠. 예. 네, 사랑받는 곡이라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1: 새싹 문자 0157님 이분 소개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노래 듣고 있으니까 눈물 납니다. 이분도 눈물 난대요. 공감되는 가사에 노후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대한민국 저 7080의 세대 어떤 노후곡으로 좀 예,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그다음에 7572님께서 91년도 회사 회식 때 부른 노래가 가슴 아프게 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어머님. 다 남진 씨 노래죠.
0: 그렇죠. 네. 어머님 노래.
1: 그다음에 또 5년간 매월 1회 요양원에서 음악 봉사할 때 입원해 계신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르신이 항상 남진 노래만 신청을 해서 색소폰으로 둥지를 연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으로 참고로 저는 최일구 앵커님 24단 후배입니다. 86년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를 신청합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뭔 얘기냐면요. 자, 24단이라고요. 보아라 우리는 무적의 영사라. 예. 제가 81년에 입대를 했는데 예. 7572번님은 86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아. 이분은 한 저 65년생쯤 되시겠네.
0: 그러겠네요.
1: 근데 이제 24단의 이제 후배라고 하시니까 네. 저는 저 60년대 출신인데 몇 년대 근데 다음에 여단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가슴 아프게를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0: 예. 66년도에 불렀던 노래
1: 가슴 아프게.
0: 예.
1: 보통
0: 박춘석.
1: 이거 가슴 아프게 이 어떤 곡인지 좀 박춘석 작사 작곡 예. 예.
0: 저에게 가장 그 행운이 사람 만남이잖아요. 네. 우리 정말 대한민국 천재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1: 그러니까 박춘석으로 잠깐만요, 형님. 박춘석으로 써야지 밥을 넣어다 박시춘이라고 써. 아유, 쟤 왜 저러냐 쟤.
0: 춘자가 들어가니까.
1: 아, 그러니까 조금 대충 써 놓고 말이야. 바쁘다고.
0: 예, 허시어 거시기 하니까.
1: 아, 죄송합니다.
0: 비슷한 말씀은. 아, 내가 있으니까 우리 박춘석 선생님이야말로.
1: 아니, 이 노래 그거 아니에요? 가슴아.
0: 맞아요, 맞아요.
1: 이건 맞았죠?
0: 예, 예.

0: 아프게 트로트로 제 가슴 아프게
1: 트로트 곡 중에는 가장 사랑받은 노래. 예.
0: 아유 저도 알 정도예요.
1: 66년도
0: 예. 제 6살 7살 때 노래네요.
1: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받은 곡이 예. 이 노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노래로 가수로서의 이제 자리를 예. 굳히게 됐죠. 그렇죠.

0: 네, 제가 6살, 7살 때, 네, 남진 씨가 22살 때. 네, 그때 녹음된 네. 박춘석 작곡, 정두수 작사, 가슴 아프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노래가 딱 그 플레이가 되면서 남진 선생이 갑자기 한탄을 하면서, 야, 내 21, 22살 때 목소리가 이거였구나, 그러시던데, 기억이 나세요?
1: 아니, 난 노래가.
0: 녹음 당시를 기억이 나시냐고.
1: 이제 감성이나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노래가 순수하잖아요. 예. 저 소리가 지금은 좋은 거예요. 저 소리가.
0: 60년 전의 목소리 아닙니까?
1: 어, 그게 순수하니까. 예. 많이 때가 안 묻었어. 그냥, 그냥 예쁘게 부르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예.
0: 그러니까. 어디 기공자 목소리 아닙니까?
1: 어, 그러니까. 어우, 너무 좋아요. 옛날 예. 목소리가. 자.
0: 가사도 좀 가만히 뜯어보면은 예술이에요. 예?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쵸?
1: 예.
0: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예. 네?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온다. 야 정말 예술입니다. 한편의 그 소설 같아요.
1: 작사가가 정두수 씨가 네. 글을 쓰셨는데 이분 고향이 하동이에요.
0: 어, 경남 어, 하동.
1: 아, 그 하동인가, 그 부두가.
0: 예.
1: 어, 낙동강. 예. 어.
0: 거기서 갈매기 까우 그렇죠. 까르르 하면서 예, 예, 예. 악상에 떠올리셨나 보다. 부두에 갈매기 우는 소리 듣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비유를 하셨는지. 예. 갈매기도 하여튼 나하고 같이 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0: 까르르 까르르 소리 듣고 이 멋진 노래를 만든다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7200님 청취자님께서 예, 감상평. 66년도 그 당시 청년 남진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힘이 넘치는 청년 남진의 노래 멋집니다. 1096님은 안녕하세요. 바빠서 늦게 듣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남진 오라버니께서 나와셨네요. 정말 좋아했던 오라버니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종종 운전하면서 USB에 저장해 놓아서 듣곤 합니다. 신곡도 너무 잘 들었어요. 저장해 놓고 자주 듣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계속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아까 그리고 저 어제 저 그 노래 나갈 때 말씀을 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을 예. KBS 열린 음악회 어저께 녹화를 하셨다면서요?
1: 녹화했어요. 처음으로 했어요. 텔레비에서.
0: 어디서 야외에서 했습니까?
1: 아니 KBS 홀.
0: 여의도 KBS 홀에서. 그래서 피날레 무대로.
1: 예, 그렇죠. 피날레겠죠.
0: 그러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 처음 TV에서
1: 처음 했습니다. 그게 TV에. 어제 했던 게 처음이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0: 다음 주면은 1일 날 하는 거니까 23일 날 나오겠네요.
1: 네, 그렇게 나오겠네요.
0: 23일 날은 또 절기상 처선데. 아, 좋네요. 예. 절기도 좋고, 예. 아, 자, 2주 뒤 8월 23일 날 KBS 열린 음악회 남진 씨 마지막 무대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때 또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8864님께서 남진 선생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택배할 때 집 앞에 가면 현관에 과자하고 음료수 내어놓고 고생하는 기사들 먹어라 내놓은 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또 이렇게 하셨구나. 고생들 한다고요. 예. 062님께서는 최일구 씨 까르르 까르르는 까마귀요.
1: 어?
0: 제가 언제 까르르 안 했어? 깨르르 깨르르 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갈매기. 그, 갈매기도 내 마음과 같다 이런 얘기 하면서 갈매기가 깨르르 깨르르 운다 그런 것 같은데. 까르르 까마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그때 분위기 봤어요. 깨르르도 울기도 하고 까르르도 울고.
0: 자, 오늘 사실 저희가 보조 MC도 좀 있고 그래서 대본도 좀 충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가님
1: 우리 유 씨 아무튼 대본이면 네. 필요해요.
0: 보조 MC도 지금 생활 전선에 나가버려가지고 저 혼자
1: 제가 와서 좀
0: 초라하게 좀 너무 대접을 해드려서
1: 제가 틈틈이
0: 죄송하고.
1: 보조 한번 하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어떠세요? 이제 인생 선배로서 예. 인생 선배로서 이제 또 지난 60년을 또 이 데뷔를 하시고 했는데 후배들을 예. 뭐 가수와 팬 이걸 떠나서 인생 선배로서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후배들한테 중년을 어떻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어떤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1: 글쎄요. 하여튼 건강하게 네. 몸도 마음도 또 모든 주위 사람과 사랑한다는 게 쉽게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데 좋게 즐겁게 이렇게 뭐 큰 욕심이 부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욕심을 많이 내지 말자.
1: 예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해도 우리가 오늘 건강 있다는 게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0: 그렇죠.
1: 저도 이렇게 이 나이에 모습 건강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 일곱시하고 팬들하고 같이 할 수 예, 있지.
0: 맞아요.
1: 제가 만약 다리가 예, 힘들다 걷기가. 그렇죠. 오고 싶어도 어디로 와요?
0: 어디죠, 맞습니다.
1: 예, 오늘 이렇게 건강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0: 후배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는 건강 챙기자.
1: 예, 건강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이 네. 편안해야 돼요.
0: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내지 말자.
1: 그렇지, 그렇죠.
0: 아.
1: 예.
0: 근데 그다음에 건강 챙긴다고 뭐 굳이 뭐 헬스클럽 다니고 그럴 것도 아니고.
1: 예, 예. 아까 이제 아까... 집에서 맨손하면 되잖아요. 만 원이 들어요. 천 원이 들어요.
0: 돈 안 들죠 뭐.
1: 예, 예.
0: 그런 운동을 하루에 몇 분 정도?
1: 저는 한 30분 해요. 최요. 어,
0: 30분 정도?
1: 예, 예.
0: 그게 운동이 돼요 근데?
1: 충분히 운동이 되죠.
0: 운동 안 될 것 같은데.
1: 저는 젊었을 때 예. 구기 운동도 많이 하고
0: 예.
1: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0: 구기라면 공 가지고 하는 구기?
1: 아니. 역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수영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굉장히 수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0: 예.
1: 그리고 뭔지 역기 같은 거
0: 근력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1: 예, 많이 했죠. 근력 운동.

0: 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여든 넘은 남진씨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영원한 20살 같습니다. 20살 남진이 부릅니다. 저 푸른 천안이에
0: 궁따라 딱 삐약삐약
1: 그림 같은 집을 짓고
0: 아이고 춤이 나올라갑니다.
1: 사랑하는 누가 빠바라바라바라밤
0: 정생 빠바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100년 살고 싶어.
1: TBS 캠페인
2: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2: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3: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2: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3: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2: 시민과 함께 다시 TBS.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의

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의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나들목에서부터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내부순환도 진입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고요. 강변북로 일산방면 한강대교 부근의 고장차는 정리화됐지만 한남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서행합니다. 반대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다시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물려있고 이후로 성수분기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2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가 램프 구간 곡선주로여서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할 때도 정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초나들목까지 가는데 2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인제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격주 월요일마다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뮤지컬 매드 해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와 최승연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고요. 뮤지컬 매드 해터를 창작한 강남 작가 그리고 리카시 작곡가 조성윤 뮤지컬 배우가 출연해서 작품의 탄생 과정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연진들의 인사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매드해터 작가 강남입니다.
2: 안녕하세요. 매드해터에서 조슬린 역할을 맡은 배우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매드해터 작곡가 리카씨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세 분에 대한 소개 우리 최승영 선생님께서 네. 우리 강남 작가님과 리카씨 작곡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 우리 강남 작가님은 2019년 호프 호프로 뮤지컬계에 정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죠. 네. 제가 호프를 처음 볼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작품 대본은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0: 그러니까 소재도 그렇고 이 강남이 끌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4: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대사와 이 텍스트의 깊이와 소재를 끌어나가는 견인력과 이러한 그 심도를 갖고 있는 작가를 내가 많이 못 본 것 같은 뮤지컬계에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검은 사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포미니츠도 있었죠. 우란 이경에서 공연했었던 동네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상업신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 작품 되게 재밌는 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담은 그렇죠 그림 작품이죠.
1: 동네는 저희가 맨 처음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활자로 숫자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랬을 때 사라진 것들만 이렇게 조금 축약돼서 기록이 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예술로 좀 기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틈새에 있는 살아있던 흔적들을 조금 복원해 보자. 그 남겨진 기록들을 이렇게 몇 개의 에피소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복원해내는 그런 옴니버스 네. 형식의 뮤지컬이었고 그다음 관객이랑 배우가 경계 없이 그 동네 안에 머물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극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업 시내에서는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제약이 많아서 아직은 그때 트라이아웃 이후에는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4: 우리가 잘 몰랐던 존재, 세상에서 뒤처졌던 존재, 뭐 어떤 마지널라이즈 되었던 이런 비주류적 존재, 이런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아주 깊으신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세상에 보여줄 때 관객으로서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링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선 굵은 작품들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매드헤터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매드헤터 역시 노동자 소년 14살 소년에 대한 이야기. 저런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작품을 알긴 알지만 거기서 매드헤터라는 그 캐릭터를 끄집어내서 맞아.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극적 상상력 풀어냈다라는 거. 이거 역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초연해 볼 때 대사를 들으면서 막 황홀해졌었고요. 그리고 어떤 국면에서는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실현하시는 성윤 씨 입장에서는 지금 최승현 선생님의 이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0: 텍스트 자체가 황홀했어요?
2: 그럼요.
0: 처음 보실 때?
2: 네네. 대사의 깊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대사들을 받고 연기를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좋죠.
0: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리카 씨 작곡가님.
4: 네. 진짜 저 작곡가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이 매드헤터 음악을 들었을 때 혼성이 이게 한 80인조 맞죠?
3: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4: 그러니까 80인조 오케스트라를 상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넣으신 편곡이죠. 네. 이게. 네. 이 작품은 사실은 중극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0: 그러면 좀 저희 이례적이긴 한데 요 타이밍에 뮤지컬 매드해터 가운데 우리 성윤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 곡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곡이 있어서 좀 한곡 들어보려고 해요.
2: 네, 좋죠. 네.
0: 예, 그 MR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곡 제목이나 이런 곡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제가 이제 그 작곡가님이 연습하라고 그 MR 그거 시스템을 주시는데 어느 날 제 음악은 아니었지만 그 트랙을 넘기다가 그 미친 모자 장수라는 그 MR을 들었는데 그 악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혼자 감동을 하고 그 분장실에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배우들이랑 이제 스태프들한테 막 들려줬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곡 제목이
2: 미친 모자 장수. 네. 14번 트랙이죠. 네.

0: 음악으로 기억되는 뮤지컬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서사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고 음악이 결국 서사를 품어내면서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고 이 작품의 특징을 에센스를 곧바로 이해시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전 사실 많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매드헤터는 제가 기억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네. 우리 작곡가님이 엄청난 실력파신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셨고 그리고 작곡과 음악 이론을 또 전공하신 유학파
1: 정통파시죠?
0: 정통 유학파셨던 거예요.
2: 제가 13살에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음악을 섬세하게 들어보면 네. 그 MR을 들어보면 네. 이 편성이 그러니까 관악하고 그다음에 현악의 편성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적절한 구간 구간에.
1: 팬들께서도 구독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신이 내린 선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 존재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다양함을 묶어서 표현해 주시는 작곡가님 그리고 따뜻하고도 재밌게 이야기로 마음을 빠져들게 만드는 작곡가 꺼내진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곡가
0: 너무 멋있다 이 표현
1: 근데 저는 이분의 굉장히 자신감 지금 현재 리카 씨보다 훌륭한 작곡가 없음 내가 봤음 들었음 와. 이렇게 딱 그냥
0: 점을 그냥 딱 찍어주시네요
1: 어떻게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또 아우 너무 아니고 너무 가분한 칭찬이라서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0: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조성윤 배우에 대한 소개는 제가 10년 전 우리가 잭 더 리퍼로 만났던 인연을 핑계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개명전 조강현. 네. 맞습니까?
2: 맞습니다.
1: 저 몰랐어요. 네. 네. 성윤 씨 반갑습니다.
2: 아, 그때는 저기 예명으로 활동할 때네.
1: 아, 그 그랬구나. 그때 네. 네, 네.
2: 그 작품이 첫.
1: 그래요. 네. 잭 더 리퍼가 네. 그 전에는 강현 씨로 일을 네, 하시다가 그렇죠. 의미 있네요.
2: 바꾸길 잘했죠.
1: 네. 그 사이에 결혼도 하시고 네.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벌써 데뷔한 지 꽤 됐습니다. 2007년 뮤지컬 해피 바이러스로 데뷔하신 네. 것으로 그리고 지킬앤 하이드에서 앙상블로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 활동을 했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다들 훤칠한 피지컬과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실력파 배우다. 대학로 소극장부터 소극장 극부터 아유. 대형 라이선스 및 창작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신 작품이 숨차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김종국 찾기, 쓰리미, 셜록 홈즈,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형제는 용감했다, 드라큘라, 지킬앤 하이드, 삼총사, 잭 더 리퍼, 타이타닉, 용의자 X의 헌신, 여신님이 보고 계신 니진스키, 디아길렙, 메데터 등 특히나 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서는 토마스
2: 네.
1: 그리고 매드해터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연기도 그렇고 뭔가 그 안에서 그게 중심을 잡는 묵직한 존재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2: 네.
1: 계속할까요?
2: 네.
1: 연극을 또 제가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타지말 타지말의 근육병 이걸 지금 제가 성윤씨 걸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3: 제가 봤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우리 조지영 기자가 봤군요. 예, 그리고 뭐 아트, 뭐 멜로드라마, 네. 올드 비키드 송 등등 그 휴마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타지마을이 웬만하면은 성윤 씨 걸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놓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도 쌍화점에도 네. 출연하셨었고 귀속말 풀어있는 그녀 네. 이런 드라마에서도 섬세한 캐릭터 분석력 나무신인상 더 뮤지컬 어워즈 2012년에 타시게 됩니다.
2: 그때
1: 되게 벌써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 잘 성장하고 계신 거죠?
2: 아직도 신인
1: 아니 워낙 원작에 갇히지 않는다는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가서 같은 작품을 봤지만 성유 씨의 작품은 또 좀 느낌이 달랐다. 이런 평가들 있고 어떻게 요즘에 후배들 보실 때 어떠세요?
2: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1: 후배들에게?
2: 네. 근데 분장실에 이렇게 소극장은 분장실이 작잖아요. 네네. 이렇게 있으면 저도 좀 같이 웃고 그들이 하는 농담에 같이 좀 동요해서 웃고 싶은데 네. 저는 잘 안 웃겨가지고
1: 아, 유머 코드가 안 맞는군요.
2: 이게 이제 세대가 다 그런 점이 조금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아트를 했었는데 네. 아트 분장실은 다 이제
1: 좀 비슷한 연배시잖아요. 아니면
2: 재밌고 너무 재밌고 숨만 쉬어도 재밌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제. 네.
1: 우리 조성현 배우에 대해서는 딱 그냥 이게 다였나 봐요. 그냥 천재 배우. 그리고 한 분은 더 쓰셨어요. 네. 천재, 미남, 최고의 배우 이렇게. 예예예.
2: 제 팬인 것 같은데. 천재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고.
1: 네,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 저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매력적인 작은 숨과 눈빛만으로도 캐릭터 표현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춤신 춘왕은 저는 니진스키를 못 봐서 그런데. 어떻게 좀 공감하시는 평가세요?
2: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1: 인정?
2: 매드헤터로 거듭났죠. 얼마 전에 그 어떤 제 팬은 아니고 어떤 팬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조슬린들 도티 여왕이 춤추는 거를 SM 스타일, JYP 스타일 해가지고 비교하신 게 있는데 저도 거기 나오거든요.
3: 어떤 스타일을 맡고 계신가요?
2: 저는 물음표 스타일이에요.
1: 물음표 스타일. 좋습니다. 우리 조성현 배우와 함께 뭐 다양한 작품도 가능하겠지만 이 매드해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설레네요.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 저도 오늘 얘기할 것들이 설렙니다.
1: 좋습니다.
3: 제가 조성현 배우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0: 아까 텍스트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성현 배우님의 목소리가 그 텍스트에 온도를 부여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텍스트인데 정말 따뜻하게 들릴 때가 있고 정말 아주 차게 냉정하게 들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냥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장면이 상상되고 그리고 우리가 넘버를 들으면 무대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저는 조성현 배우님이 부르는 넘버를 이렇게 따로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스토리처럼 느껴져요.
1: 그 정도로.
0: 네.
1: 우리 성유 씨는 언제부터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나요?
2: 용각산을 좀 더 먹고 왔어요.
1: 이런 건 아티시 깨고고요.
3: 너무 좋아요.
2: 목소리, 목소리 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소리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우연히 김종국 찾기 오디션을 보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그 심사위원분들이 목소리 좋다고 해서 그때 저는 처음 내가 목소리가 나쁘지 않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 와 우리 조성현 배우의 목소리는 진짜 우리 조주연 기자가 표현한 맛이 딱 그거 같은데 온도가 좀 특정하게 이렇게 좀 고정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성유 씨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부터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공존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각인이 잘 돼요. 진짜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0: 그래서 한 작품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셔도 그게 다 느껴지고 같은 대사도 갑자기 이렇게 소름 돋게 막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가워 이렇게 목소리가 또 있으시거든요.
1: 네.
2: 제가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님에게 사진을 좀 찍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작가님이랑 한 2시간을 수다를 떨다가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그 작가님이 찍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얼굴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 중간을 자기가 촬영하고 싶은데 도저히 오늘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몇 번이고 제가 거울을 봐도 저는 제 모습을 잘 못 보니까 근데 목소리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1: 알 것 같아요.
2: 네,
1: 저 알 것 같아요.
2: 그래요? 알 것 같아요?
1: 네. 미남 미녀가 다 있어요.
2: 미녀도 있나요?
1: 네. 정말 매력적인 배우를 알 수 있어 영광이고 그 분이 함께하는 매드 액터 더 궁금해집니다.
0: 그러면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모자 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51년 런던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내 모자만큼의 자유를 꿈꾸던 14세 소년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거대한 헥터 모자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사장의 아들 조슬린을 만나 친구가 되고 버려진 이웃들과 함께 각자의 꿈을 담아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모자 가게를 엽니다. 여기서 한번 수정할게요. 이건 그냥 모자 장수가 아니라 미친 모자 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일하던 모자 공장은 수은 중독의 위험을 알면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지옥이었고요. 공장의 매캐한 수은 증기는 노아를 포함해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본과 권력은 노아가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모자 가게도 무참히 짓밟아버렸죠. 그 잔혹한 현실이 모자 장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에 침묵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기계처럼 일해야지 정상으로 불리는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버티는 게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어쩌면 스스로 미친 모자 장수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미쳤기에 노아는 혼자 화려한 만국박람회장 한복판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었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 짓밟힌 인간의 존엄이 담긴 모자의 진짜 가격, 10실링 6펜스를 외칠 수 있었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말할 수 있었죠.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고 제 줄거리 소개의 끝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에서 까마귀와 책상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1: 작가님과 또 이 배우님을 향한 이 팬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뭐 수많은 작품 해오셨지만 그 가운데서 또 지금 이 매드해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긴 해요.
2: 네.
1: 초연 또 앵콜 공연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셨어요?
2: 공연하면서요?
1: 네네네. 매드해터에 대해서.
2: 너무 많지만 연기하면서 무엇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음도 재밌지만 그 사이를 오가는 순간 말고도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정말로 표현해야 되는 순간들이 대본에도 없고 음악에도 없지만 저는 늘 그런 순간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조슬린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공허함이 매 순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묻어났으면 좋겠다가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면 재밌습니다. 그것도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 어떠세요? 소감이 이렇게 재연까지 잘 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4: 사실 그 공연이 올라갈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공연에 참여할 기회도 많지 않지만 참여해도 그 공연 자체가 극장에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가기는 게 어렵더라고요.
2: 맞아요.
4: 근데 초연했을 때도 공연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초연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앵콜 오니까 약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 네. 우리 리카 씨는 어떠세요?
5: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쫑파티 할 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은데
1: 초연 때
5: 다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어서 진짜 감개무량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는 작업할 때 창작진이 어쨌든 처음에 이제는 그 씨앗을 뿌리시는 거잖아요. 이제 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글로. 그리고 이제 음악이 거기에 덧붙여지잖아요. 근데 얘가 잘 자라나서 이렇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미지에 대한 불안함? 이게 저는 창작진들한테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소하고 어떻게 좀 누르시면서 앞으로 나가세요?
4: 어, 이거 아 그게 공연이 될 수 있을까? 뭐 이 작품이 말이 될까?
1: 말이 될까? 내 머릿속에 있던 게 말이 될까?
4: 말이 될까? 이게 괜찮나?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를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빨래를 한다거나.
5: 저도 어차피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 부분량을 최선을 다해보자. 네, 그 이상의 것은 어차피 제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인지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두 천재 사이에 끼는 바보가 느끼기에는
1: 아니 천재 연기자였어요.
2: 그러지 마.
1: 그러지 마.
6: 아 근데 이번 돌아오실 때 음악도 좀 보강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0: 관객분 질문 중에서 이곳에서는 써도 돼서 노아와 조슬린이 같이 부르는 파트가 늘어났다. 그래서 너무 좋고 어떻게 그런 멋진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다.
1: 아니, 그걸 또 알아차리셨어요?
5: 그게 너무 감동인 부분이고 그 멋진 생각 저희 연출님께서 하셨거든요. 여쭤봤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노아와 조슬린이 이제 모자를 만들면서 노아의 꿈이 어쩌면 진짜로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행복을 만끽하는 그 장면을 만들어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그랬을 때에 노아 혼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 느낌이 나왔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이 부분서부터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연출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건 무조건 예거든요.
1: 예.
2: 그래서 무섭나요 혹시?
5: 아니요. 너무
2: 좋아해서?
5: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녀가 참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녀는 옳았다.
5: 그녀는 옳았다. 네, 맞습니다.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화 속에 미친 모자장수 저는 좀 기억도 가물가물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친 모자장수랑 이 빅토리아 시대의 아동노동 또 수은중독 그렇죠. 이런 문제를 연결하신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사건을 이렇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미친 모자장수랑 연결하시게 되신 거죠?
4: 그 홈컴퍼니에서 앨리스에 나오는 미친 모자장수 캐릭터를 활용한 모자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고
1: 우와
4: 제안은 아니고 그냥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화책을 읽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은 읽어봤잖아요 한두 번은 그래서 남의 얘기할 때는 모르겠지만 재밌다 하고 넘겼는데 이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대에 쓰인 거지 왜 썼지 뭐 이렇게 조금 리서치를 했는데 이제 미친 모자 장수라는 캐릭터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직 복지법이 있기도 전에 그래서 약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모자 공장 노동자들이 수은으로 모자에서 수은을 사용하다가 이제 이렇게 병에 걸렸고 그 모습을 모자 장수처럼 미친이라는 관용구로 그렇죠. 부를 정도로
6: 맞아요, 맞아요.
4: 이게 그 당시에는 있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캐릭터가 그거를 반영한 캐릭터다 뭐 약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뭐 되게 굉장히 재밌는 소재가 있더라도 거기서 제가 뭘 얘기해야 되지를 그치. 모르면은 그 소재를 제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1: 무용지물이죠. 네,
4: 근데 이렇게 좀 만약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 소재를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흔쾌히 그럼 한 번 더 써봐라라고 해주셔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한 건 아니고 이미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쓴 것 같아요.
0: 그 말을 하는 노아 14세 노아로 설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4: 그때 당시에 14살이 이제 12시간씩 일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나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것도 있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도 사실 이 친구를 보호해줄 시스템은 없지만 14살이 된 순간은 정말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1: 내몰리는 거죠.
4: 이런 세상에 노동의 시장에 아니면 성인들의 세상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바라보는 그 세계 이상한 세상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사실은 이게 수은을 발견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6: 네.
4: 수은은 있었고 그거를 얘가 말하는 얘기잖아요.
6: 네.
4: 어른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을 줄 아니까. 근데 이 어린애는 그 얘기를 왜 안 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모자 장수 캐릭터가 모티브이긴 하지만 노아라는 캐릭터는 이제 동화 속 앨리스의 여정을 걷길 바래서 앨리스 캐릭터 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앨리스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게 성장기잖아요.
6: 네.
4: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잖아요. 노아라는 친구도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을 바라봐주고 자기도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14살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친 모자 장수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보면서 되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왜 모자에 영수증이 붙어있지? 못 팔았나? 왜 못 팔았지? 모자 장수가 아닌가? 아니면 뭐 모자를 팔 수 없는 세상인가? 누가 못 팔게 했지? 뭐 예를 들면 뭐 저 영수증은 모자에 붙은 건가? 저 사람한테 붙은 건가?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동화에서 든 생각 질문을 그 현실 배경에서 답을 찾고 근데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더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그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빨리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재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해라. 이제 이런 식의 측령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를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정부 관계자들께서 이 매드헤터 같은 작품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계에서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그려내고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주시면 좀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이성들이 작동하는 세계일수록 저는 감성적인 것들이 터치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각성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 네,
1: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6: 네, 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1: 네.
6: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점을 음악으로 너무 훌륭하게 푸셨는데요. 이 음악 컨셉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5: 말씀하셨던 처음 그 트리트먼트도 아니고요. 시놉시스 정도였던 것 같아요를 받고서 처음 주셨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어서 음악 컨셉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제가 썼던 문서에는 사실 되게 이면 세계였어요. 현실 세계와 그러니까 공작 안과 공장 바깥의 세계가 있고 일상적인 음악과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한 음악 사이버 펑크가 돼도 좋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수은 중독도 있고 그러다가 초고를 받았고 초고를 계속 읽는데 사실은 가사가 되게 슬퍼요.
1: 맞아요.
5: 12시간 일할 수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가사가 되게 슬프고 암담한데 머릿속의 노래는 점점 밝아지고 경쾌해지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특히 전반부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지금 노아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구나. 노아의 눈으로 보니까 14살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1: 일단은 즐거워.
5: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초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젖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6: 음악으로 인해서 제 인지 상태가 막 아득해지면서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 음악이 그래요, 저한테. 아,
5: 감사합니다.
6: 네, 이 음악이.
1: 궁금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듣고 가야겠어요.
6: 네. 네. 우리 성인 배우님이 보여주는 버전이 있거든요.
1: 이해가
6: 네.
1: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나.
2: 네.
1: 파트 1?
2: 이 곡을 소개하려면 사실 스포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1: 네, 네, 네.
2: 포함해서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아라는 이 14살 소년이 처음으로 수훈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만나요, 조슬린을. 그리고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음악입니다.

0: 꽂혔네요, 음악.
1: 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네, 4번 넘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윤 배우는 네. 처음에 이 어찌 보면 굉장히 성윤 배우 아까 이렇게 좀 배우로서는 신나는 작업이라고 하지만 네네. 이게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또 잔혹한 이야기를 담고 네. 있고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조슬린
2: 처음에? 대본
1: 처음 만났을 때
2: 14살은 내가 못한다.
3: 와, 아트적 개그 좋아요. 네.
2: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14살은 난
1: 그건 아닐세.
2: 네, 그랬더니 네. 저기 앉아 계시는 저 PD님께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14살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1: 네, 네.
2: 철사같이 믿고 연습실에 갔는데 누구보다 막 12살로 더 낮춰서
3: 뭔가 걸 다 해야 되네.
2: 그래서 근데 대본이 음악은 못 들어봤으니까 대본만 봤을 때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극이었습니다. 제가 14살이라는 거 말고는 진입 장벽이 없었어요.
1: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인물을 막 넘나들잖아요.
2: 네네. 네,
1: 그런 것도 매력적이었을까요? 어떨까요? 부담은 없으셨어요?
2: 이렇게 부담은
1: 천재 연기자
2: 아니야 부담 없었어.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뭐 다른 배우들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보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아.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네.
4: 원래 쉬워 보이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 그렇지. 천재 연기자. 네네네. 네, 네.
0: 천재 완제.
4: 관객분 질문 중에서 무대에서 정말 즐거워 보이시는데 혹시 그 이유가 춤을 신나게 출 수 있어서인가요?
2: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춤출 곳이 없잖아요. 네. 아주 신나게 추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웃고 떠들고 연습도 너무 치열하게 해서 그 초연 연습할 때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게 왜 초연 창작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시각각 변화하잖아요.
1: 네.
2: 크게는 뭐 이제 큰 뭐 틀 플러스부터 작게는 사소한 단어 어미들까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를 좀 픽스시키고 배우들도 그거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거를 스태프들은 그걸 갖고 좀 자기만의 디자인을 또 그쵸. 한다든지 근데 첫공 전날까지 바뀌었어요. 너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데 되게 신기했던 건 배우 누구 하나 싫은 소리 하는 배우 한 명도 없었고 스태프들도 웃으면서 끝까지 다 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이렇게 작업했던 게 그리고 그 이게 어쩌면 매드헤터의 어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코어가 아닌가 이 작업했던 이런 분위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작가님 기쁘시겠어요? 보통은 욕하기 쉽거든요. 그럼요. 매번 바뀌는데
2: 저 첫 공 전날에 오르피나 연출께서 아침에 아 오늘 첫 공 힘내 화이팅 근데 그 첫 번째 줄 대사 어미 몇 군데만 수정하자 이렇게 왔던 기억납니다.
1: 작가님이 아까는 머리를 쥐어주시는데 지금 입틀막을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심심한 사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그때 작가님이 부탁해서 저한테 아마
1: 그렇죠 그렇죠. 네.
5: 아, 되게
2: 괜찮습니다.
5: 아니 근데 그게 참 이게 저 혼자 있을 때는 요만하니까 세계가 더 이상 상상을 못하고 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을 그치. 만나면
0: 맞아요.
5: 어, 저렇구나. 아, 약간 이런 아. 그래 얘가 내가 몰랐다. 내가 몰랐다.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넘길 때도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욕심을 계속
2: 좋았어요.
5: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 아유.
5: 근데 사실 저는 연습실 들어가서 수정한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1: 아.
5: 네, 그 전에는 조금 약간 혼자 겉핥기 같은 느낌이 있다면 그 장면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들을 배우분들이 조금 여기 조금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가고 수정됐던 부분들이 조금 장면들을 이렇게 딱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 그죠. 이렇게 활자로 누워있을 때, 와, 이렇게 멋진 배우들이 이걸 실현을 해내실 때는 글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참 추임새가 참 좋아요. 그냥 배우라도 해도 돼요. 네, 멋진.
1: 멋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0: 사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저도 이제 대본 작업을 해보기 때문에. 그 연습실 가면은 제가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자꾸만. 아하. 그리고 배우들의 입으로 딱 발화될 때 더 맞는 어떤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욕심이 생기죠, 작가로서는. 네, 네. 아, 이거 빨리 바꿔야겠다. 네. 왜냐면 더 좋은 길이 계속 보이니까.
1: 네.
0: 그래서 끝까지 못 놓는 것 같아요. 그 길을.
1: 돌고 돌아 이제 배우님, 멋진 배우님 네. 탓이네요. 그런 소송이 많아지는
2: 거.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1: 이 작품을 좀 사회적으로, 좀 미학적으로 좀 더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0: 이 노아라는 노동자 소년이 굉장히 불결한 노동 조건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런 사회적 조건이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작품 빅토리아 시대라는 네. 지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뮤지컬의 빅토리아 시대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
1: 꽤 시대적 있죠. 배경으로 스위니 토드?
0: 스위니 토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킬레나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잭더 리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레드북. 이것도 빅토리아 시대고 네. 그다음에 브론테 이런 작품도 다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빅토리아 시대의 키워드를 우리가 좀 뽑아보면 모순과 불합리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빅토리아 시대가 산업화와 근대화가 막 일어나던 시대거든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가.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산업화되던 시대.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있었던 그러니까 농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 빈민이 엄청나게 그렇죠. 양산되는 네. 그런 시대였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서양 그 과학과 경제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던 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순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시 빈민으로서의 노동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과학과 경제가 완전 번성했던 그런 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순과 불합리라는 것을 키워드로 하는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공연에서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너무 즐거워요.
1: 즐겁고 우시고
0: 네, 울고
1: 공연을
0: 있고.
1: 보시면서 우시고
0: 네, 아니 나를 이렇게 울릴 수가 이러면서 네,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조주연 기자는 우리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인 뭐 시대적인 역설적인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4: 저도 그 조슬린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사장 헥터의 아들로 설정이 됐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도 사실 아이러니거든요. 어허. 내가 어떻게 보면 바라는 모습이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이런 순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순환에서 오는 부조리함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조슬린이 약간 중년의 조슬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 노아는 이 조슬리는 몇 번의 노아를 만난 걸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노아라는 그 인물이 단순히 그 노아 그 친구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많은 노아들
0: 그렇지,
4: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세상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 노아 그걸 조슬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조슬리는 어떠세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2: 저도 아니 너무 해석이 감상했어요. 너무
1: 넉넉고. 넉넉고 감상하게 되죠.
2: 아니, 저런 네. 시선으로 공연을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그렇게 많이 드려요.
2: 저는 이렇게 깊이는 모든 공연을 볼 때 못 보고 항상 아, 저 배우 힘들겠다. 호흡이 좀 많이 이런 식으로 보니까 네. 아닙니다.
1: 진짜 그렇게
2: 감상했어요.
1: 연구하신 분들이시니까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조주연 기자는 또 탁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슬린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노아들을 만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기까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가슴 한 편이 되게 먹먹한 상태로 첫 넘버부터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데 실크로 된 탑펫
2: 노아가 부르죠? 그렇죠? 노아가 첫 넘버로 부르는 거.

0: 그리고 조슬린과 모자장수 정체성에 대해서 작가님께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노아가 미친 모자장수 이후 혼잣말을 할 때, 조슬린은 노아에게 어떤 존재이고, 마지막에 노아가 만든 노란 모자를 쓰고 떠나는 연출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이 조슬린의 존재론적 의미를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1: 조슬린은 아까 계속 이제 저희 작품에서 환각으로 나오지만 사실 저희 맨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노아는 이제 조슬린이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환각으로 가시화됐다라고 설정을 해서 조슬린은 노아의 생각이다라고 설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장면에서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미친 모자장수 노래가 이제 조슬린이 환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헥터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한번 결정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하지? 그리고 조슬린도 난 이제 뭐로 존재해야지? 둘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게 붕뜬그 순간에 이제 노아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넌 내 친구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그럼 더 이상 의심 없이 가자 친구로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헥터 아들 친구였다면 지금은 이상한 세상에서 이상한 내 친구다 뭐 약간
0: 또 다른
1: 이렇게
0: 나 같은 너다.
1: 네, 그러다 뭐 노아가 그거를 결정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과 뒤가 달라지는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이제는 연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2: 전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맞고 보시는 분이 생각한 게 맞고 이거는 그냥 처음에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0: 관객들도 근데 이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3: 제가 연기하면서 힘든 지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다양한 역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런 거는 크게 힘들진 않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공허함과 조금

0: 있다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조슬리는 화자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거 수만 번 이 이야기를 들은 청자이기도 해요. 근데 화자이었다가 내가 어느 순간 이거를 내가 대사를 내뱉고 있지만, 그리고 같이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지만, 조슬린이 청자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고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이게 그렇다고 슬픈 감정도 아니고 오묘한 것들이 막 들어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그런 지점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1: 작곡가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본인의 음악이 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몸짓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또 배우들이 그 음악에서 충분히 또 존재해주고 이러는 순간순간을 목격하실 때 어떤 기분이세요?
2: 정말 행복하고요. 매번 봐도 벅찹니다.
1: 벅차다. 그 벅찬 순간에 우리 조성윤 조슬린도 큰 몫을 하겠죠.
2: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갑자기. 예. 우리 뭐 성윤 배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푹 빠져 계시고 사랑하는 작품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작품으로 좀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이 작품이?
0: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제가 캐스팅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저도 평론가님처럼 저도 좀 박스가 커지면 좋겠다. 지금도 너무 훌륭하게 감사하게 하고 있지만 글과
1: 작품에
0: 이
1: 비해서?
0: 음악이 정말 예를 들어 상상만 해본다면 라이브로 오케스트라로
3: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0: 뭐 함께 하면 정말 이 시너지가 엄청날 텐데.
1: 토월극장 가야겠네요. 좀 박스를 키워보자.
0: 네, 아무튼 좀 박스도 키우고 또 우리나라 무대 말고 또 해외 무대에서도 우리 작품들을 많이 사가셔서 그들 나라의 문화도 좀 잘 녹여서
1: 충분히 가능하죠. 네.
0: 앞으로 롱런하면서 크게 많이 사랑받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아,
1: 그런 작품의 초연 멤버로서.
0: 아, 전 영광이죠.
1: 네, 네. 좋습니다.
4: 이게 사실 저희 공연이 말로 들으면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춤과 노래가 한가득 있는 뮤지컬이거든요. 되게 밝습니다, 여러분.
0: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진짜 되게 어두운 작품 같은데 안 그렇지 않아요? 네,
4: 전혀 심각하지 않고 밝고 그다음에 명랑하고 그래서 그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성현 배우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힘든 순간이 있을지언정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또 이제 만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하지만 굉장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3: 그 전에 오늘 조금 이례적으로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제가 배우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조슬린의 대사인데
0: 그 짧은 10분 동안 사람들은 계절을 느끼고 친구가 되고 무엇보다 생각을 했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미래에 대해.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 같을 수가 없었지.
3: 네, 여기까지.
5: 너무 좋지 않나요?
3: 정말 이 대사는요. 정말 저는 작품의 키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결국은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이 작품이 어두운 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노아의 그 행진으로 끝나는 바로 그 결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결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노아는 결국에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획일적인 자신의 노동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5: 저는 우리가 여전히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기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또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기도 하고 남들과 똑같은 모자를 써야지만 인정받는 세상 여전히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매드 애터는 그거 이상한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게 하는 작품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좀 덜 이상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10월 6일이 매드 해터의 날이에요. 매드 해터 데이고 이날에는 뭐 제각기 모자를 쓰고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까마귀와 책상

0: 말 그대로 문제는 내가 아니고 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넘버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너무 좋은 넘버죠.
1: 예, 네. 이 넘버 남겨드리고 저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뮤지컬 매드헤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 전부도 아닌 누군가 아플 가능성. 그건 문제가 아니야. 확률, 비용, 약간의 손실.

0: 방법도 모르면서 조르기만 하는 건 널까? 아니면 나일까?
1: TBS 캠페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8: 서울은 비가 거의 다 그쳤는데 경기 이천과 여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경남과 제주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 빗길이 많다 보니 사고 소식이 잇따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4터널 부근에서 사고 났고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대형 버스들끼리 부딪히는 사고 났습니다. 버스들이 줄줄이 차로 변경을 하다 보니 천안 분기점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판교 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 나는 바람에 현재 4차로와 5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서울 요금소부터 3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성남에서 송파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성남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났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원찬입니다. 어느 때건 어떤 자산이건 가격이 막 치솟았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때가 있죠. 어떨 땐 부동산, 어떨 땐 주식, 또 어떨 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거나 뭐 몇 배가 급등했더라 이런 소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급등 중인 자산 가격까지 날마다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상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는 이른바 포모 현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내 통장은 늘 텅텅 비어있는 텅장이고 당장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할 지경인데 그런 소식 들릴 때마다 마음이 절로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뚜벅뚜벅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나만의 실력을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늘 끝까지 자라나는 나무는 없는 법이니까. 자, 오늘도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 단단하게 키워보는 얘기 가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레빗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봐야죠.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과 조민정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활기차게 또 이중창을 해주시니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네요. 고맙습니다. 앞서 그 연운말에서 요즘 이거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죠. 포모 현상이라고. 네.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모든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지 않나? 이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 두 분도 뭐 이런 데 전문가시니까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다 싶기도 하지만 또 이게 개인의 일은 속사정이야 뭐 다 다른 거니까 혹시 그런 거 겪으신 적이 있으실지
2: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는 이제 이쪽 계통 일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0: 아 그래요?
2: 저는 특히 이제 귀가 얇아서 많이 휘둘리는 편입니다.
0: 이야 의외다.
2: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제 뭐 비트코인 그때 열풍이 불 때도. 최고점에.
0: 아.
2: 별명이 이제 고점 판독기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면 고점입니다.
0: 어머나. 예, 예.
2: 그때도 이제 많은 거를 잃고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휘둘리지는 않고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그렇죠.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전문가답게 이제 교훈과 반성과 회복이 굉장히 빠르신 걸로 이렇게 정리하죠. 순간 깜짝 놀랐네요. 뒷말 없음, 이어가는 말 없음 이렇게 될 뻔했는데 우리 저기 최정현 팀장님이 그러셨고 조미정 팀장님은
1: 저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 속도를 지키는 거랑은 좀 다르게 그냥 고집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고집스러운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근데 이제 이 고집을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세우는 데까지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 그렇게 정하고 나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0: 나만의 고집, 나만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금융 재무 전문가 분들이 갖고 계신 나만의 원칙은 많은 경험과 많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냥 섣불리 남의 말만 듣고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가야겠어 이렇게 정하는 게 나만의 원칙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아 포모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얘기 아니야? 이러고 찔리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만의 든든한 원칙을 이분들의 도움으로 한번 세워보시죠.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함께 원칙을 정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특별히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바로 넘어가보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

0: 지역은 충북 청주입니다.
1: 그렇군요. 어떤 얘기 함께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시기에 찾아오는 갱신형 보험료 폭탄 피하기입니다. 50, 60대 이후에 몰아치는 갱신형 보험의 함정을 피하고 줄어든 보험료로 든든한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점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 특별히 은퇴 시기에 찾아오는 갱신형 보험료 폭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52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직 시집 안 간 여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느라 몸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러다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제 보험은 물론이고 아버지, 여동생 보험까지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두 사람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뭐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주말을 맞아서 제가 오랜만에 요리 실력도 좀 발휘해봤어요.
3: 우와, 우리 오빠 고등어 조림 솜씨가 미쳤다 미쳤어. 완전 밥도둑이 따로 없네. 아빠 왜 안 드세요? 식어요.
2: 이렇게 요리할 정성으로 니들 짝이나 좀 찾아봐라. 다 큰 자식들이랑 셋이 밥 먹고 있으니까 밥알이 목에 걸린다.
3: 아빠 또 그 말씀이세요? 인연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혹시?
2: 혹시 뭐?
3: 혹시 아빠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2: 으이구, 언젤 쳐둘래. 내년까지 짝 못 찾으면 다 쫓아낼 줄 알아. 농담 아니야.
1: 이렇게 아버지는 매일 한숨을 쉬시지만 뭐 저희 남매는 나름대로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가입했던 보험이 어느 순간 세 사람 합쳐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보험이 많으면 그저 든든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내는 보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줄여야 될 보험은 없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하고 아버지 또 여동생의 보험 지금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건지 우리 전문가님들의 솔직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 119 중북 청주에 사시는 52세 남성분이시네요. 아유, 참.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저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마음으로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가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신 느낌이에요. 근데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 정도 내시다고 훌쩍 넘어간다 그러셨고 세 분의 보험 내역 쭉 살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3: 일단 사연을 접수한 뒤에 세 가족의 보험을 모두 분석을 해봤더니 예. 사연자분은 이혼 후에 혼자가 되셨고 그렇죠. 미혼인 여동생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까지 사실 뭐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 보험만 점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앞으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과 그리고 본인의 은퇴까지 함께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상담은 보험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와 노후까지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2: 네, 가족의 보장을 조회해보니 가입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보험료가 약 84만 원이었고요. 네. 여기에 사연자분과 여동생분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약 99만 원. 운전자보험과 주택화재보험까지 합치면 세 가족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무려 149만 원 정도 됐습니다.
1: 오,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 하셨는데 거의 150만 원 돈이네요. 종신보험 보험료가 59만 원. 이거 상당히 큰 비중이 아닌가. 이거 뭐 이런 상황이셨습니까?
3: 네. 두 분은 이 보험을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기 위한 상품으로 이해를 하고 가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1: 그럼요.
3: 네, 보험 설계사에게 은행 적금보다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좋다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사연자분은 퇴직 후의 생활비나 여동생분은 이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 남기기 위한 그런 보장인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가입을 하셨다.

0: 가끔 우리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저축으로 올인한 종신보험. 이번 사연이 딱 그 경우 같네요.
1: 맞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0: 예.
1: 물론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쌓이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15년 뒤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0: 예, 예.
1: 하지만 목돈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평생 노후 생활비가 준비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0: 아, 그래요? 목돈 만들어서 퇴직 후에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도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노후 준비가 아닌가요?
2: 물론 목돈도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뭐 의료비라든지 뭐 네. 주택 수리비라든지 자녀의 결혼 생활비 뭐 이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네.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사용하는 노후 생활비는 목돈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 현금 1억 원을 마련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돈을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0: 갑자기 산수를
2: 네.
0: 매달 200만 1년에 2,400만 원이고 한 뭐 4년? 4년 좀 넘게 쓰는 건가요?
1: 맞습니다. 네. 약 4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이 되는데요. 65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은퇴 기간이 25년인데요.
0: 그렇죠.
1: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비를 제외하더라도 단순히 월 200만 원씩만 사용해도 총 6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이게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군요. 사연 주신 분과 또 여동생분 노후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실제로는 평생 이어지는 생활비 구조는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네요.
2: 그렇죠. 두 분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이미 4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노후 목적에 맞는 연금자산으로 준비했더라면 좋았겠지만 현재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은 별도의 연금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는 보험 리모델링으로 줄어든 금액의 일부를 연금과 노후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0: 예. 아, 이게 보험하고 연금은 분명히 목적이 다른 거니까 꼭 구분해서 준비하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제일 중요한 보험 점검 원칙이 그런 게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원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퇴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관리하라입니다.
0: 예.
1: 제 친구들도 비슷한데요.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현재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지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을까? 사연자분도 현재는 매달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시설 관리 업무 특성상 몸이 아프면 일을 계속하기 어렵잖아요.
0: 예.
1: 지금 내는 보험료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60대와 70대가 됐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처음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큰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렇지만 이 모든 보장을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0: 예.
2: 그래서 사연자님의 가족 보험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주요 보장을 가능한 한 비갱신형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0: 네. 자, 오늘 사연자 본인의 그 보험 보장 내용과 또 여동생분, 또 아버님 보험도 함께 가입을 해 두신 상태니까 한 분 한 분 좀 따로 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사연자분은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제외해도 건강보험만 5건, 그리고 보험료는 월 43만 원 정도 했습니다.
0: 예.
1: 너무 보험료가 비싸길래 처음엔 1세대의 실손보험인가 했는데 3년 전에 점검을 받으면서 이미 4세대의 실손으로 전환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0: 예.
1: 문제는 실손이 아니라 이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계속 추가로 가입하면서 보장은 겹치고 보험료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0: 보장이 겹치는데도 계속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신 경우였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들을 추가 가입하셨을까요?
2: 암이나 뇌나 심장의 진단비는 물론이고 질병 수술비, 간병인 사용 일당, 치매 간병 보험까지 대부분의 위험을 한꺼번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0: 그렇군요. 예. 저희 뭐 저 보험 리모델링 해드릴 때 결과물로 많이 알려드리는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 뭐 수술비, 또 간병비까지 있으면 보장은 일단 든든하게 다 하셨네요.
2: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가입 시기와 갱신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간병인 보험은 10년 갱신형이라 사연자분이 60세가 될 무렵이면 갱신이 될 예정이고요. 아하. 암 진단비는 1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65세가 되면은 갱신이 되는 거였어요. 질병 수술비 보험도 63세가 되면은 갱신이 또 될 예정이고요.
0: 그렇구나. 이게 이제 끝까지 쫙 가면 평생 가면 아이 든든해 이러실 수 있는데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이 나이쯤 되면 은퇴와 가까워지는 때가 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동시에 오를 수 있는 구조군요.
1: 맞습니다. 특히 간병인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입원과 간병인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을 할 때 보험료 상승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43만 원 중에 약 14만 원 정도가 갱신형 보험이었고 일부는 이제 비갱신형이었는데요. 다만 종합건강보험은 앞으로 21년, 치매간병보험은 앞으로 17년 정도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료를 계속 내는 중간에 갱신형 보험료까지 오르면 사연자분의 건강보험료로만 뭐 월 55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0: 지금 본인의 보험료는 한 43만 원 정도 건강보험 내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갱신형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월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 이때 되면 부담이 또 상당히 크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보장 금액은 어떻습니까?
2: 갱신형 보험을 제외하고 보면은요, 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따라서 합산해서 약 3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뇌혈관인과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2천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진단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요. 다만 암 치료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는 반복 치료비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 암보험을 점검할 때는 진단 당시 한 번 지급되는 진단비와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진단비는 비교적 충분했지만 장기간 치료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반복적인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면 문제점이 이렇게 확 명확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자, 결국 어떤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2: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혼자서 노후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를 많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손보험, 그리고 암이나 뇌나 심장진단비, 수술비, 간병인 보험까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은 유지를 했고요. 불필요한 중복과 갱신 위험은 좀 줄이고요. 같은 보험료 안에서 가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연자분의 건강보험료는 월 4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0: 그러면 오늘 계속 산수를 하게 되네. 보장 효율은 높였는데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 줄었군요.
1: 네, 우선 월 3만 원 정도의 4세대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65세에 갱신되는 암 진단비 1억 원은 모두 없애지 않고 보장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65세까지만 전략적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간병인 보험과 질병수술비 보험은 장기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좀 해드렸습니다.
0: 그리고 나머지는요?
2: 네, 암 진단비는 3천만 원과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은 비갱신형으로 유지를 했고요. 암 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비 만기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비갱신형이지만 보험료가 월 10만 원이 넘었던 치매 간병 보험은 뭐 효율이 높은 구조로 좀 조정을 변경을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낮추고.
0: 네. 보험료를 그렇게 줄이면서도 사연자가 걱정하셨던 주요 질병 위험, 간병 위험 이런 건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식구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어떤 분부터, 여동생분 보험부터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1: 여동생분은 월 3만 원 정도의 4세대 실손보험과 암이나 뇌심장 진단비 보험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손보험을 제외한 주요 보장이 모두 갱신형이었습니다.
0: 이분도.
1: 전체 건강보험료는 약 17만 원 정도였고 최근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이 없어서 건강 조건이 꽤 좋은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장을 정리하고 20년 납에 90세 만기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변경 후 보험료는 약 16만 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위험을 줄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0: 네네. 여동생의 보험.

0: 내용은 확 바꿔주셨군요. 예, 싹 바꿔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님 보험인데,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 상태도 좀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1: 네, 아버님은 워낙 고령이시고요. 오래된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신 상황이어서요. 사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꽤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손보험도 없는 상태라서 사연자분이 엄청 불안해하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0: 네네.
1: 다만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고 갱신형 위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 중복된 입원비나 수술비가 있었고요. 정작 활용도가 높다 하는 보장은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0: 예.
2: 네, 연령이 높거나 병력이 있는 분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님 보험은 유지해야 할 기존 보장은 그대로 두고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은 일부 특약만 정리를 했습니다.
0: 예.
2: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비갱신형 보장은 건강 조건을 제대로 확인한 뒤에 최소한으로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족 식구 세 분의 보험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결과가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네,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세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기존에는 84만 원이었는데요. 70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0: 예.
2: 매달 약 14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실손보험만 그 갱신이 불가피한 그 보험은 남아있지만 그 외의 주요 보장은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0: 예.
1: 네,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던 종신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데요. 해약 환급금과 앞으로 낼 보험료 그리고 가입 목적을 각각 비교한 뒤에 일부는 유지를 하고요. 일부는 감액 또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0: 예.
1: 여기에서 줄어든 금액은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노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0: 예, 예.
1: 사연자분과 여동생의 연금 준비에 좀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좋다. 예. 단순히 보험료가 얼마 줄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역 그리고 지금 이 사연자분이 특히 걱정하시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노후 준비 방향도 함께 바로 잡아주신 그런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여러모로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2: 맞습니다. 40대와 50대의 보험 점검은 현재의 보험료만 보지 말고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가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
0: 예.
2: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언제 보험료가 오르는지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함께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돈 마련과 평생 생활비 준비는 다르기 때문에 보험과 연금의 목적을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특히 은퇴 앞두고 계신 분들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도 내 보험 중에 갱신형 상품은 몇 개인가? 언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도 좋겠죠? 네. 혼자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우린 소비자 민원실 하나하나 또 여러분의 사연 해결해 드려야죠. 울랄라 세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처링 아이유 애타는 마음.

0: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함께 만나보죠. 2102번님, 지난주에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찾으셨대요. 예전처럼 바로 도수치료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는 일반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예전과 달리 4만 원대로 정해졌다는 설명과 함께 도수치료 제도가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또 실손보험 보장 범위까지 같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수치료는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바뀝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뀐 실손 보장에 대한 질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정현 팀장님하고 오늘 조민정 팀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인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겠어요?
1: 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 급여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였습니다.
0: 예, 예.
1: 병원에서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한 번에 7만 원 받는 것도 있고 10만 원이나 20만 원 넘게 받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가격과 치료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0: 예전엔 그래서 좀 비싸게 받더라도 병원에서 이거 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면 거기서 다 받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2: 맞아요.
0: 해가지고 뭐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바로 도수치료 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7월부터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왔다. 관리급여가 적용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비급여 치료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관리급여는 또 어떤 건가요?
2: 말 그대로 급여기는 급여인데 관리하는 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치료 자체는 건강보험 항목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런 치료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비급여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예, 예. 관리급여일 때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해주니까 많이 부자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 네. 95%는 환자가 직접 내고요. 네, 공단에서는 5%만 부담을 합니다.
0: 예, 예.
2: 하지만 5% 이 부담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정해진 건가요?
1: 네, 가격은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1회에 43,85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환자 본인 부담률이 95%이기 때문에 실제 도수치료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41,700원 정도입니다.
0: 예.
1: 다만 진찰료나 뭐 다른 검사나 치료비가 함께 발생하면 병원에서 결제하는 전체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겠군요. 그래서 아까 2102번님이 비용도 예전과 달리 4만 원대로 정해졌다 이런 설명을 드리신 거고 예전에는 뭐 많게는 도수치료 받으면 10만 원도 넘은 곳도 있는데 이제 본인 부담률이 95% 딱 정해지긴 했지만 도수치료 자체의 비용은 낮아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과거의 도수치료 비용은 평균적으로 11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기준 가격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는 없어진 거죠.
0: 그렇군요. 관리급여 체계에 들어간답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딱 관리하는 항목이 됐군요. 아, 문득 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정현 팀장님이 지금 실로폰 채를 딱 자꾸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1: 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받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야, 첫 시간과 달리 살짝 헛갈리게.
1: 좀 어렵죠?
0: 힌트 눈빛도 잘 안 주시고, 무뚝뚝하게 지금 문제만 읽으셨어요. 반드시가 들어가면 이건 아닌 건데, 또 도수치료 받으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헛갈립니다. 근데 일단은 뭐, 반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닌 방법도 있겠지. 예. X! 아, X가 아니에요? 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0: 그렇구나.
1: 그 관리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예.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게 됐고요. 예, 예. 근골격계 질환 등 치료 필요성이 확인돼야 하고 전문의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 거군요. 예. 아이고 저 너무 문제를 이렇게 힌트만 얻어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아이 정석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급여 항목이 아니 급여가 아니고 관리 그냥 급여가 아니고 관리 급여 항목이 되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도수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아, 예전에는 허리 조금 삐끗하고 막 손목 좀 꺾였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해서 가면 저 도수치료 받고 싶어요. 먼저 원하기도 했고 예,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2: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치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물리치료 있잖아요. 그럼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무조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먼저 받으셔야 되고 예. 최소 2주 이상 이 물리치료를 4회 이상 받으셔야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이게 단순히 비용 낮아졌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행해지도록 도수치료가 행해지도록 그렇게 개선이 된 거네요. 2102번님 예, 아마 지금 쭉 내용 나온 내용 때문에 바로 도수치료 받고 싶었는데 못 받으셨던 거군요.
1: 맞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이 도수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먼저 가격이 낮은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효과가 부족할 때 이 도수치료를 사용하도록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0: 예. 도수치료 받는 횟수 제한 있습니까?
2: 네, 있습니다. 관리급여이기 때문에 도수치료는 신체 부위에 관계없이

0: 역시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에 두 번밖에 못 받고요. 네. 그리고 1년에는 최대 15회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과 허리를 각각 15회, 15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의 합산이 15회이라는 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몸에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는 그 부위 상관없이 한 주에 두 번 이내에 1년으로 치면 15번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기준이 생겼네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실손보험 보장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급여가 이제 적용된 도수치료 비용, 실손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 의학적으로 필요한 도수치료로 인정이 돼서 관리급여가 적용됐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1: 예.
2: 과거에는 비급여 도수치료 항목으로 청구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아이, 최 팀장님, 요거 문제 주셨으면 제가 바로 맞췄을 것 같은데. 그래요.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80%까지 보장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도수치료 비용도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지는 헷갈려 하신 것 같아요.
2: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수치료는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치료의 경우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자기부담률과 통원 공제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요.
1: 예.
2: 의료기관의 종류와 당일 발생한 진찰료, 뭐 검사비, 다른 치료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음흠.
2: 따라서 도수치료비가 4만 원이니까 무조건 그중에 뭐 80%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예.
0: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보험의 그 자기부담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1: 네.
0: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가입 시기나 약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3분의 역서를 제출하셔야지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102번님 그렇다고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도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아진 건가요?
2: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 원대로 통일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1: 예.
2: 실손보험이 없어서 과거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던 환자에게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1: 네네.
2: 둘째는 꼭 필요한 환자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고요. 기본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부담이 낮은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도수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세 번째는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1: 예.
0: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치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의료기관은 치료 전후의 효과와 그런 관절 운동 범위 등을 기록해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횟수까지 시스템으로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10번 받았는데 딴 데 가서 10번 안 된다는 거.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적으로 도수치료만 받는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예. 102번님 덕분에 달라진 도수치료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요모조모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용은 한 번에 43,850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졌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의사의 판단과 그에 따른 처방이 있어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치료 횟수도 정해져서 아까 한 주에 두 번 그러셨죠? 연간 총 15회 원칙이라고 하셨고요. 특별한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추가 메모를 해주셨네요. 도수치료 늘 받던 분들, 자주 받던 분들이라면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가 보장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도수치료 받으러 가시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소비자민원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50번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상담 두 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립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 준비가 돼 있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머니투표 시소비자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무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다음 민원은 5729번님 사연입니다. 해외여행 준비하시면서 여행자 보험 알아보고 계신데요. 지난해 휴가에는 비행기가 4시간 정도 연착이 된 일도 있었는데 당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항공기 지연 보상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비행기가 꽤 오래 지연됐는데도 왜 보상이 안 된 건지, 항공기 지연 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셨대요. 보통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비행기 지연 같은 건 다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연착됐다고 다 보상되는 건 아닌가 봐요?
1: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4시간이나 늦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가입한 항공기 지연 보장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이었다면 연착된 시간만으로는 그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이죠?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연착 때문에 실제로 돈을 얼마나 더 썼다 이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그 보험의 항공기 지연 보장 중에는 비행기가 일정 시간 이상 늦어졌을 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제출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상한 형태인데요. 흔히 그 실손형 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행기가 늦어지는 동안 공항에서 식사를 했거나 상황에 따라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면 그 용수증을 제출하고 약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0: 그 여행자 보험을 나는 가입했으니까 이런 건 다 보상해 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0: 그래서 이런 항목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아 이게 가입 전에 다 살펴보실 수는 없고 미래 일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아 내가 이제 청구하기 전에 이런 게 어디에 해당되나는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729번이 오늘 사연인데 비행기가 4시간이나 늦었어도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쓴 비용이 없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되셨던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항공기 지연 자체가 보상 사유가 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었다면은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식사비로 3만 원을 지출했다면은 약관이 한도 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제 손해액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 외에 예. 항공기 지연 시간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정액형 보상 형태도 있습니다.
0: 예, 예.
1: 흔히 뭐 지수형 또는 정액형 뭐 항공기 지연 보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0: 예.
1: 가입할 때 정한 시간 몇 시간 이상 뭐 항공편이 지연됐다라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은
0: 예.
1: 공항에서 돈을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0: 아,
1: 형태입니다.
0: 아. 그렇게 항공기 지연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 있고 지연에 대해서 손해본 걸 보장해 주는 상품도 있고 여행자 보험도 가족이나 친구끼리 같이 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2: 네,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가 한 번에 그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여행한다면 각자 따로 가입하기보다는 동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나홀로 여행 아닌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 때 한번 같이 가입했을 때 할인 혜택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고요. 해외여행 갔을 때 뭐 전화기 잃어버리거나 뭐 가방 같은 거 잃어버릴 때 참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보상받기 위해서도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장 내용이 어떻습니까?
1: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휴대품 손해보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외여행 중에 스마트폰이 뭐 파손됐다거나 뭐 카메라, 가방 같은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0: 예.
1: 다만 가입 금액이 뭐 100만 원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뭐 하나 잃어버렸는데 100만 원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한도 내에 별도로 물품 한 개당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0: 예.
1: 자기 부담금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부분도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0: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단순 분실인데요.
0: 단순 분실?
2: 네, 맞습니다. 어디에 두고 왔는지 모르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도난 피해라면 현지에 있는 그 경찰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예.
2: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렇구나. 본인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는 단순 분실에 해당이 돼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자, 여행자 보험 얘기 나온 김에 꼭 알아야 될 꿀팁들도 좀 짚어주고 계신데 또 뭐 혹시 설명 중에 빠뜨리신 부분 있다거나
2: 네, 몇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0: 예.
2: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0: 예.
2: 여행자 보험의 국내 치료비 보장은 기존의 그 실손보험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안에서만 보상이 되는 거 거잖아요.
0: 예.
2: 따라서 가입 전에 중복 보장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해외 여행자 보험 특히 질문 들어온 김에 살펴주고 계시는데요. 항공기 지연 보장은 단순히 비행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상이 되는지 실제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비용,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휴대품에 대한 보장도 가입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 이런 것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2: 네, 한 가지 조금 팁을 더 알려드리면
0: 예.
2: 특히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증권이나 가입 내역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긴급지원 연락처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낯선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생기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행 떠나시기 전에 미리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돈 되는 정보들 가득 나눠봤는데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은 적은 편이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길들이 밀립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가 구리시계에서 하월공램프까지 가는데 20분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구리시계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산패에서 올림픽대로 고덕 토평대교 쪽으로도 긴 정체가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은 군자교 조금 지나 3차로에 고장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휘문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삼성역 조금 지나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1, 2, 3차로를 막고 4차로 하나만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 났기 때문에 1, 2차로가 막혔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6: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7: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 비 오는 곳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 강남 지역 도로에 빗물이 고인 곳도 있으니까요. 올림픽대로 잠실 일대 지나실 때는 각별히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은 이제 몇 군데 안 됩니다. 북부간선도로 상황도 좀 나아졌지만 목동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지나는데 아직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는 미사에서 고덕 토평대교 쪽이나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는데 서행합니다.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휘문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가는 길 삼성역 조금 지나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처리 중이어서 4차로 하나만 통행시키고 있고요. 국회대로 목동교에서 경인지하차도 통과할 때나 반대 화곡고가에서 경인지하차도 지나는데도 정체 심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주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경남 거제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무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사고 많고 정체도 심했던 고속도로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만 봐도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부근에서만 짧은 구간 정체인데 화성휴게소 부근의 고장차 갓길로 옮겼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도 하남 분기점에서 서하남 쪽으로 짧은 구간 물려있는데요. 광암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일중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차가 미끄러진 사고 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인제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화도 부근, 덕수 3표에서 강일까지 여전히 25km 구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전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AC, DC, Back in Black 들으셨습니다. 사파리 사번님 고맙습니다. 요새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 관련해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바쁜 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면서 알것 같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는 학교 다니면서 뭐 어디 학원도 그렇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법을 어디서 배우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배우신 분들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캔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 이어서 Eagles, Hotel California.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는 236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과 같은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런 사연으로 보내주셨죠. 고마워요. Eagles 노래도 8868번님. 이런 TBS의 응원의 글들, 매번 같은 글들 같지만 읽을 때마다 늘 힘이 납니다. 꽃마리님, 눈을 지그시 감고 발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선곡이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주 이상적인 방법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네네. 꽃마리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황종호 PD하고 또 우리 막내 작가도 늘 매번 문자로 안부를 챙겨주시는 분이시죠. 따뜻한 문자들 고맙습니다. 8824번님, 스누디 펜타포트에 다녀오셨네요. 저는 올해는 못 갔답니다. 영상만 봤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펜타포트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퀸, 보헤미안 랩소디. 4875번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신청곡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써주셨거든요. 그랬나? 네, 아무튼 이번에는 틀어드렸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밤은 입추 매직이네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충무로 도라이님. 충무로 도라이. 이제야 살 것 같네요.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 조용필, 미지의 세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까 4875번님도 신청곡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시고, 충무로 도라이님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지금 신청곡에 인색한 느낌이죠? 안 그런 것 같은데.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4887번님입니다.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작가 지망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모전에는 번번이 떨어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라고 난리예요. 꿈을 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련하게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건지 제 자신조차도 헷갈리는 밤입니다. 이 새벽의 끝에선 제 꿈이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887번님 작가가 꿈이시네요. 맞아요. 정말 예외 없이 누구나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시죠? 저도 평생을 음악 만들고 글 쓰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요, 음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과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금수저, 흙수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꿈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하죠. 내가 정말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이요. 그런 고민은 꿈이 없어서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꿈은 계속 품되 현실을 지탱할 방법도 함께 찾아야죠. 그것이 오래 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887번님, 갑자기 무슨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작가의 꿈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다고 지금 글을 막 계속 쓴다고 해서 분명히 작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계속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작가들이 수십 번 거절당한 끝에 자기 이름을 알렸죠. 그러니 오늘은 4887번님,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언젠가 지금의 이 시간이 당신의 작품 속의 한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에 한 줄만 더 써보시죠. 어쩌면 그 한 줄이 4887번님 운명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4887번님께 응원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콜드플레이 옐로우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작가 지망생 분의 사연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따라 좀 반가운 것이 저도 그랬거든요. 평생을 음악하고 글 쓰는 걸로 평생을 보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참.

근데 꾸준히 하니까 계속 하니까 많든 적든 제 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 꽤 생기더라고요. 저는 4887번님 화이팅입니다. 7007번님 오늘 상담 내용 너무 좋으네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사연. 네네. 힘내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릴게요. 가로등은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지 나를 초라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로등에 달려드는 나방은 싫어요. 이분 이 7007번님 지금 몇 번 지금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막판에 꼭 이렇게 웃기는 이런 한 문장을 꼭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나방은 싫대요.

Radiohead, No Surprise. 이어서 Motorhead, Ace of Spades.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레디오헤드는 99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네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문 꼭 닫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은 문을 꼭 닫은 이유가 추워서입니다. 아, 지역이 어디실까? 맞아. 요새 밤에 찬바람이 들어와요. 아, 그렇게 참 날씨가 신기하죠. 이어서 모터헤드의 에이스 오브 스페더스는 184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을 보내주시면서 가끔은 과연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내가 신청하는 노래가 맞나라고 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선곡을 반영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가끔 어떤 분은 그 왜 제 노래 한 번도 안 틀어주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고마워요.

더 킬러스,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죠.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네요. 1440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신청곡은 비지스 홀리데이 신청합니다. 여기는 남양주 다산동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남양주 다산동은 지금 날씨가 어떨까 궁금하네요. 비지스 홀리데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K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여의도 부근도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또 양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낙하물이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구리시계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작대교까지 시속 20, 3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노원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3차로에 사고 있으니까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도봉터널 부근부터 용비교까지 군데군데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0: 바른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7: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은 짙은 안개 낀 구간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곳곳이 정체인데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힌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 방면으로 힌주대교에서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도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강동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한강대교까지는 군데군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구리 시계부터 마포대교 까지는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월릉교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 또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성산대교 조금 못 간 지점 사하코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부근까지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청담동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더 속도가 줄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로 정체고 그 이전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도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또 월드컵대교에서 이용해서 남쪽으로 다리 건너서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 사고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